0: 에서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제19회 광명시립 전통예술단 정기공연 비트업 광명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행진하며 연주하는 마칭 밴드의 리듬과 움직임에 농악을 결합한 K마칭 농악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농악의 문을 여는 문굿과 기원을 담은 비나리, 그리고 흥을 깨우는 소고춤 등 농악의 짜임새와 흥은 그대로 가져가되 마칭 밴드의 움직임을 더한 살아 움직이는 농악이 무대를 채웠습니다. 전통의 울림으로 현대의 일상에 힘찬 맥박을 불어넣는 농악 한마당 함께 즐겨보시죠.
1: 현대의 마칭 리듬을 만나 새로운 울림으로 재탄생한 농악. 전통 관악기 밴드의 폭발적인 에너지까지. 풍성하고 화려한 전통 연희로 모두의 심장. 현대의 마칭 리듬을 만나 새로운 울림으로 재탄생한 농악. 전통 관악기 밴드의 폭발적인 에너지까지. 풍성하고 화려한 전통 연희로 모두의 심장을 울리다.

0: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기 광명시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1: 광명시립 전통예술단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지금 새롭게 출발한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경기 웃다리 농악의 광명 농악을 토대로 전통 예술을 하고 있었던 단체인데요. 전통 예술을 깊게 계승 발전만 시킬 게 아니라 창조적이게 새롭게 전통 예술이 현대적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비트업 광명은 450년의 역사를 가진 광명 농악에 행진하여 연주하는 마칭 밴드 음악을 결합해 K마칭 농악을 선보였습니다.
1: 농경사회에서 했던 행해졌던 그 농악이라는 그 장르를 무대화시킨 것 더불어 그 무형유산에 갖춰진 전통예술이 현대적이고 조금 더 재해석되면서 보는 예술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예술로 발전시켜보자 해서 K마칭 농악이라는 기획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0: 정적을 깨우는 첫 번째 박동. 과거 마을의 입구에서 판의 시작을 알리며 쳤던 농악. 문구수로 놀이판의 문을 엽니다.

0: 아쉬워요.
1: 문꽃과 비나리는 말 그대로 앞에 문을 여는 거죠. 관객들을 맞이해서 입장이라고 하는 입장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복을 빌러 가기 전에 길놀이 형식입니다. 그리고 길놀이가 끝나고 나면 오늘 오신 관객들에게 복과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빌어드리기 위해서 불러주는 비나리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2: 흥을 돋우는 농악의 꽃, 소고춤의 풍성한 춤사위가 무대에 활기를 더하고 엿장수들이 손님을 모으며 불렀던 익살스러운 말놀이 엿타령이 웃음을 피워냅니다.
3: 일랑서산에 해 떨어지고 연애 옆판에 엿 떨어진다. 가져갈 테면 가져가,
4: 가져갈 테면 가져가,
3: 가져갈 테면 가져가,
4: 가져갈 테면 가져가,
3: 가져갈 테면 가져가, 가져갈 테면 가져가.

0: 향피리, 대피리, 저피리, 태평소 등 전통 관악기가 중심인 국악 브라스 밴드 저클의 흥겨운 무대에 관객들의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1: 피리 밴드 저클은 피리 연주자들이 모여서 한국형 관악 밴드를 지향하는 팀인데요. 서양의 브라스 밴드를 모티브로 삼아서 피리로도 다양한 그 음악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단체입니다.

K-마침농학이라고 요즘 캐대현이 유행하는 어떤 그 K-팝 문화죠. 그래서 저희도 농학이 밝게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향유하고 늘 즐길 수 있게 K-마침농학이라는 것을 저클밴드와 함께 빅밴드스러운 음악 장르로 현대

0: 그냥 앉아서 하는 사물놀이를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나 역동적이고 독창적이고 정말 제가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라면 하는 눈으로 바라봤는데 너무나 신나고 정말 이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1: 제가 광명에서 57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솔직히 처음 봤어요. 진짜 최고였어요.
2: 광명농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보존 전승하는 광명시립전통예술단. 앞으로 어떤 무대가 이어질까요?
3: 조금 더 재미난 유흥거리를 줄 수 있게 풍류적인 스토리로 좀 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정기 공연과 이런 그 틀에서는 광명하면 빛이잖아요. 빛이 날 수 있게 그 시민들께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따뜻한 공연들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수백 년간 이 땅을 울려온 광명농악의 신명과 에너지가 우리의 심장을 두드린 시간. 앞으로도 전통농악의 흥과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4: 네, 소고춤과 번화놀이, 열두발 상모, 기점놀이까지 다양한 전통연희가 그야말로 휘몰아친 무대였습니다. 광명농악은 소하리 철산리 지역에서 450년 전부터 내려온 대표 민속문화로 놀이의 흐름이 빠르며 변화무쌍한 판꿀이 특징입니다. 특히 농악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광명농악의 무동놀이도 만나볼 수 있어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2010년 광명시립농악단으로 출범한 광명시립전통예술단은 그동안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연주와 가락으로 시민들에게 삶의 위안과 활력을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광명농악의 감동과 신명을 전해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한국무용 하면 정갈한 한복을 입고 정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정중동의 춤사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한국무용의 고정관념을 아주 시원하고 강렬하게 깨뜨릴 작품입니다. 바로 서울시 무용단의 스피드인데요. 스피드는 지난해 초연 당시 전석,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를 두 배로 키우고 안무부터 무대 구성까지 전면 업그레이드한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한국무용의 기본 요소는 바로 장단이죠. 이 작품은 우리 춤의 속도를 결정하는 장구 장단을 활용해 관객들을 숨가쁜 시간의 소용돌이 속으로 초대합니다. 한국무용의 역동성과 동시대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5: 한국무용의 심장이 뛴다. 서울시 무용단 스피드. 빠름과 느림, 그 경계를 허무는 몸짓. 숨막히는 속도의 미학. 한국춤의 장단과 우리 시대의 속도가 만나는 무대. 지난해 전성 매진 신화를 쓴 서울시 무용단의 화제작 스피드. 올해는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M시어터로 객석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해 더 크고 더 깊은 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4: 스피드는 서울시

0: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좀 배시 어워드에서 또 큰 상을 일무를 통해서 받고 나니까 그런 큰 상을 거머쥔 서울시 무용단의 단원들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자부할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재원들을 가지고 그 서울시 무용단의 단원들이 다시 뿜어져 낼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 이런 호감과 관심과 내 궁금증으로 많이 또 이번 스피드 2 버전을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스피드 8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주 느린 박자에서 시작해 극한의 가속에 도달했다가 다시 느림의 미학으로 회귀하는 속도의 변주를 단원들의 역동적인 몸짓으로 그려냅니다. 전통적으로 장단과 함께 호흡해온 우리춤. 그 중에서도 장구는 한국춤의 기본이 되는 박자와 속도를 주도하는 핵심 악기인데요.
0: 장고 장단이 다양하게 변하면서 한국 무용의 다양한 레퍼토리가 발생한 것처럼 장고가 바로 그런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는, 속도를 주관하는 어떤 악기의 매체가 돼서 그 장구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도에 따라 뭐 액티브하게 팍 튈 수도 있고, 느리게 느린 연주를 할 때는 우리가 느린 파동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것으로 매칭을 해서 스피드 작품을 고민했습니다.
1: 이번 무대는 공간 전체가 거대한 장구 형상으로 변모했는데

0: 장고의 국악기와 서양 음이 만나야 콜라보가 이루어져야 이 동시대성을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음을 그냥 기계음으로 녹음한 것을 트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를 직접 다 만드세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아날로그적인 방법일지라도 훨씬 우리 스피드하고는 얘기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콜라보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1: 독창적인 춤사위, 독특한 무대 연출만큼이나 민천홍 디자인 감독의 무대 의상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의상은 한국 전통 복식의 유려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무용수와 함께 시간과 속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2: 제가 이 작품을 시작하면서

이 5분의 즉흥물을 채울 주인공으로 서울시 무용단의 차세대 대표주자 김민지와 노현택이 각각 무대에 섭니다.

0: 솔로 파트는 정해진 게 없는 상황들 속에서 뭐 영상이나 음악이나 무용수가 추어지는 춤이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 속에 있어요.
1: 근데 또 한국 춤의 매력이 되게 즉흥성이잖아요. 한국적이지만 지금 이제 현대적인 춤이 또 많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파괴신에서 이제 파도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연택단원도 자기의 이제 의미를 좀 담아서 했고 이제 저도 파도가 휩쓸려간 자리에 공허함 뭐 이런 거 무에서

0: 유형인데요. 한국 춤 고유의 선을 살리면서도 역동적인 춤사위로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를 표현한 스피드. 지난해 서울시무용단의 윤혜정 단장이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 출연해 우리 춤은 느리고 정적이라는 편견을 깨고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그리고 빠름의 절정 이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관객에게 새로운 물음을 던집니다.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한국 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스피드. 앞으로도 우리 무용과 국악이 나아갈 새로운 지평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앤 사람. 무가를 바탕으로 레게,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음악을 접목해 늘 신선하고 색다른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추다의 차지스.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앨범 소수민족으로 올해의 앨범과 곡 허세로 최우수 R&B 앤 소울을 수상하며 음악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몽환적이고 강렬한 음악을 선보이는 추다의 차지스의 추다의 씨를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추다의 차지스의 보컬이자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다혜라고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문화인 공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년 만에 우리가 네. 만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5년이 지난 는데도 어쩜 이렇게 그대로인지
1: 같이 그대로십니다.
0: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 인사였죠. 네. 예. 아니 사실 뭐 추다의 차지스는 그냥 하나의 그룹 밴드라는 이름보다도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어요.
1: 아무래도 없던 장르를 네. 저희가 명명해서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0: 와, 벌써.
1: 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생각하시다가도 이제 그 명칭대로 불러주시더라고요.
0: 근데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네. 어떤 장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저희가 무가를 바탕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무가는 굿

0: 굉장히 팬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좀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1: 네.
0: 작년에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OST 또그 작업을 함께 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청춘가.
1: 네.
0: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게 된 건가요?
1: 오, 우연히 그 음악 감독님께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작업 의뢰를 한번 하셨어요.
0: 네.
1: 근데 처음에는 제가 가요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추다혜 씨의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감독님도 작업을 안 해봐서
0: 네.
1: 어떨지 모르니 한번 데모로 작업을 해보자라고
0: 아,
1: 먼저
0: 네.
1: 제안을 하셔서 데모를 했는데 이게 좋은 것 같다. 라고 하셔서 뭔가 일사천리로
0: 좋았겠네요.
1: 연출부회까지 진행이 돼서 그 곡을 제가 부르게 됐어요.
0: 이야, 꼭 하고 싶었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의뢰가 왔을 때.
1: 아, 뭐랄까. 저도 제가 만드는 곡 외에는
0: 네.
1: 그 다른 분이 써주신 곡을 더군다나 약간 가요의 느낌을 살려서 한 적이 거의
0: 드라마
1: 없어요.
0: OST도 처음이고요.
1: 네, 드라마 OST, 예전에 OTT OST를 한 적은 있었는데, 이런 드라마는 또 처음이라서, 그래서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대로 불러보겠다라고
0: 네네네.
1: 했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다행이었어요.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축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큰 상을 받았어요. 2026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정규 2집 소수민족이 종합 분야에서 올해의 앨범 상을 받았고, 정말 평론가와 대중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앨범에 수록된 곡, 허세. 요 노래로는 최우수 R&B and Soul을 받아서 2관왕을 안았는데, 와, 아니, 그러면 1집을 내고 5년 만에 2집을 냈는데, 2집이 지금 대박이 난 거잖아요.
1: 네, 그렇게 됐어.
0: 예, 수상 소감 좀 한번 들어볼까요?
1: 너무너무 감사했죠. 일단은 저희가 앨범을 굉장히 오랜만에 냈잖아요. 5년 만에 냈는데,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그 앨범도 기다려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셨던 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5년 동안 잘 활동을 할수 있었으니까, 네, 멤버들에게도 너무 고마웠고, 기다려준 팬분들에게도 고마웠고, 또 그렇게 상으로까지 이어지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뻤어요, 무엇보다도.
0: 아니, 다른 뮤지션들이 보면 약간 배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음반을 낼 때마다 이렇게 큰 상을 받나 싶을 정도로.
1: 그러게요. 좀, 저희도 근데 좀 사실 올해
0: 어떨 때 했어요?
1: 음반상까지는 좀, 노미네이트 됐을 때, 그래도 받았으면 좋겠지만, 설마 그걸 줄까 싶었어요.
0: 이게 그럼 한해 동안 나온 음반들 다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1: 네,
0: 노미네이트 중.
1: 아티스트 혹은 여섯 아티스트가 노미네이션 같이 됐던 것 같아요.
0: 와, 근데 거기서 딱 수상을 했고, 심지어 곡까지 받았습니다. 5년 만에 발표한 앨범, 이 소수민족의 지금 9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들이 참 좋아요. 좋다, 잘한다, 좋다. 부귀덩덩, 니나니. 뭔가 이렇게 축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곡 제목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1: 네, 맞아요. 거의 이제 부귀동동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부자 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시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좋다, 잘한다, 좋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을 되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과장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끔 그리고 그말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
0: 네.
1: 글귀 자체가
0: 그러니까요.
1: 가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잘 담아봤어요. 가사로 좀 표현하고 또 그게 제목까지 이어지게끔.
0: 그러면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하는 거예요?
1: 작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하진 않고요. 그 무가집에 있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직접 불러주시는 말들, 내려오는 말들을 좀 체록해서 편집을 하기도 하고 제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그대로보다는 좀 조합을 해서 좀 써서 작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작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를 삼아서 저희끼리 이제 즉흥으로 연주를 하면서 작곡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아니, 그럼 무가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 건가요?
1: 그렇죠. 각 지역마다 굿이 다 달라요. 황해도굿, 평안도굿, 서울굿, 뭐 진도시킨굿, 동해안별신굿, 제주도 칠머리랑 영등굿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아직 그것까진 다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지역의 굿들, 황해도, 평안도, 서울 그리고 제주도 굿까지 해서 좀 여러 가지에서 좀 발췌를 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슬할 때 부르는 노래인 모가

0: 기반으로 이제 굉장히 그 무대에서 펼치는 걸 약간 치유의 굿판, 하나의 어떤 그러면서도 축제 이런 느낌으로 펼치잖아요. 아니 근데 더 놀라운 건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수상을 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1: 네, 저희가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0: 그러니까 진짜
1: 어쨌든,
0: 대단하네요.
1: 1집을 내고 나서도, R&B 앤 소울 음반상과 노래 부문에 노미네이시 됐고, 노래로 노미네이시 돼서 수상까지 했어요.
0: 그러면 첫 번째 앨범을 냈을 때에도 최우수 R&B 앤 소울을 수상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그건 두 번째인 거네요. 참 열심히 활동하는데도 상복이 없는 반면, 추다의 차지스는 뭐 발표하는 앨범 곡마다 상을 받네요.
1: 뭐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요. 상복 그러게요. 상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것도
0: 아니, 근데 한
1: 운이잖아요.
0: 번은 운이겠지만 두 번은 운은 아닌 것 같아요.
1: 조금 저희 음악이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유니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가 될수 있는데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그걸 또 뭐로 생각해 주셔서 또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0: 알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도 이제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을 잘 모르시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조금만 들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주 그러면 작게 불러보겠습니다.
0: 작게 어떤 노래
1: 좋다.
0: 들려주시겠어요?
1: 좋다, 잘한다, 좋다의 그냥 앞부분을 그냥 살짝 들려드릴게요. 파트로 도와주시마, 덩덩덩덩덩쿵. 어떻게 조신지 모르겠고.

0: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1: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굿하면 좀 무섭고 어둡고 약간 이런 네. 게 먼저 떠오르는데 가사를 들어보면 분명 이것도 아까 어떤 무가에서 바탕을 네. 발췌를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가사네요.
0: 네. 아. 매체에서 다뤄지는 이미지들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좀 단편적인 부분들만 된 게 아닐까? 네. 물론 좀 정말 좀 스산하고 음산한 그런 무드도 있지만 네네. 저희는 좀 펑키한 무드 또 즐거운 무드를 좀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네.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작곡을 편곡을 또 해 나갔던 것 같아요.
1: 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랑 갑자기 소리를 할 때 너무 달라지면서 뭔가 더 하이톤 과 그다음에 굉장히 신비로운 소리를 네. 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아, 팔색조 같으네요. 근데 원래 연기자가 되고 싶었다고요?
0: 네, 아주 어렸을 때는 연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좀 커서 해라, 대학교를 가서 좀 해라라고 네네. 하셔서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때 민요를 특기적성 저희 때는 특기적성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런 걸로 좀 민요를 외부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셔서 하는 그 민요 클래스를 듣다가 네. 선생님께서 너는 민요에 재능이 있는데 민요를 해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하셔서 그럼 저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로 뭔가를 할 순 없냐 했더니 아 그럼 너가 이걸 특기로 삼아서 연극과를 진학을 해라 이렇게 해주셔서 한 1년 열심히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아니다. 너는 민요를 해야 될 것 같다.
1: 너무 잘했던
0: 네,
1: 거예요.
0: 그래서 뭔가 욕심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민요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요로 먼저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어요. 국악과에.
1: 그러면 고등학교 때 예고를 나온 게 아니었어요?
0: 네,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1: 그때까지는 그 음악을 한 것도 아니고요?
0: 네, 그냥 혼자 뭐 친구들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른 정도로 했었고 전공은 한 1년 정도 하고 들어갔어요.
1: 야, 그럼 그 특기적성 시간을 갖기 전까지는 사실 서도 민요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겠네요.
0: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어렴풋이 저도 알고 있었던 정보가 그런 거는 아기들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예술이요.
0: 네. 저는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네. 워낙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네네. 근데 뭐 입시곡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1: 와, 지금의 추다혜를 만들어준 그 스승님과도 네. 아직 연락을 하고 잘 지내시는 건가요?
0: 아니요. 연락.
1: 아, 그건 아니에요. 또?
0: 제가 연기를 하면서.

0: 그 이후에 그랬는데 제가 미련이 남아서
1: 네.
0: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연기를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그 연기도 했어요?
0: 그럼요. 그래서 연기로 다시 또 전공을 해서 대학교를 다시 진학했죠.
1: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도 본인이 다시 소리하는 게또 그리웠나요?
0: 우연히 그래서 연기도 했어요. 연기극도 하고 창작 음악극도 하고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다가 싱싱을 제가 다시 하게 되면서 민요를 자연스럽게 다시 하게 되었는데,
1: 네.
0: 그건 이제 제가 과거에 만났던 민요와 굉장히 다른 방식의 민요였잖아요. 싱싱해서
1: 네네.
0: 하던 모습은. 그러면서 좀 자유로운

0: 많은 서사들이 담겨 있는 무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안에 어떤 치유의 힘이 있겠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늘 무대를 할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안녕하세요, 가짜 무당 추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저는 가짜잖아요. 그분들처럼 신내림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오랜 시간 학습을 해서 그걸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편을 다할순 없고
1: 네.
0: 노래들을 좀 그래도 노래 전공이었으니 노래들을 좀 배워서 음악을 좀 만들어 보면 새로운 게좀 나오지 않을까?
1: 오.
0: 라는 호기심과 어떤
1: 네.
0: 열정으로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1: 그럼
0: 가르쳐 달라고
1: 전국에
0: 했어요.
1: 있는 구판을 막 다니면서 무가를 배운 거예요?
0: 전국에 있는 구판을 못 다니니까 그 여러 개를 할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황해도,
1: 네.
0: 평안도, 서울 곳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배웠고,
1: 우와.
0: 제주도는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께 가르쳐
1: 네.
0: 달라고 좀 졸라서 네, 배웠어요.
1: 그 무가를 바탕으로 굉장히 현대적인 해석이 곁들여져서 정말 추나의 차지스만의 독보적인 장르를
0: 네.
1: 지금 이끌어가고 아니면 정말 만들어가고 있는
0: 네.
1: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아니 근데 추나의 차지스는 그럼 어떻게 만들게 된 거죠?
0: 그래서 제가 기타리스트인 이시문 씨에게 먼저, 이런 재밌는 작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1: 네.
0: 제안을 했을 때, 시문 씨가,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작업을 했고,
1: 네.
0: 베이스와 드럼이 필요한데, 주변에 좀 이런 음악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1: 네.
0: 추천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지금 베이스의 김재우 씨와 드럼의 김다빈 씨를 추천받아서
1: 네.
0: 앨범까지 만들게 됐어요. 그분들도 좀 이렇게 새롭고 설레가 없는 음악인데
1: 네.
0: 이런 음악에 좀 흥미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 바로 흔쾌히 하겠다고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게 되었어요.
1: 처음 그럼 추다의 차지스를 만들 때부터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를 하고
0: 네.
1: 싶었던 거예요?
0: 네. 처음부터 그렇게 명명을 하고 시작했어요.
1: 아, 예.
0: 예. 안 그러면은 이제 좀 낯선 장르다 보니까
1: 네.
0: 여기저기에 좀 껴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명명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의 의도와 달리.
1: 네네.
0: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명명을 하고 시작했어요.
1: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추다의 차지스만의 과감한 도전이자 추다의 차지스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확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일단 무대들을 보면 신명나고,
0: 네.
1: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보다 무대의 어떤 퍼포먼스를
0: 네.
1: 보면, 우리 다혜 씨도 그냥 무대에 서지 않잖아요. 매번 굉장히
0: 네.
1: 색다른 어떤, 뭐, 장신 구명? 이런
0: 네.
1: 것들, 컨셉을 가지고 연출을 하는데, 어때요? 관객들의 반응.
0: 관객분들이 사실 일반인 분들은 조금
1: 네.
0: 저게 뭐지라고 이렇게 낯선 표정으로 좀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1: 네.
0: 계시고 오히려 좀 젊은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네,
1: 오.
0: 젊은 관객분들은 우와 약간 이렇게 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좀
1: 네네네.
0: 다가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1: 네.
0: 특히 페스티벌 같은 좀 열린 관객들이 있는데 가면 그분들은 정말 좀 많이 환대해 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1: 그런 아이디어는 그러면 멤버들이 같이 구상을 하는 건가요?
0: 처음에는 이제 제가 현대적인 샤먼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머리에 항상 무당 분들 그리고 좀
1: 갓?
0: 고대의 샤먼 분들도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좀 길게 하늘과 좀 맞닿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좀 길게 길게 뻗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1: 네.
0: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헤드피스 작가님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작업과 좀 어울리는 것들로 작업이 되어서
1: 네.
0: 제가 늘 이제
1: 그쵸,
0: 시그니처처럼
1: 깃털.
0: 쓰고 다니는 어떤 깃털 같은 것들 또뭐 다양한 헤드피스들이 좀 장식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
1: 네.
0: 어떤 의상이나 이런 것들도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조금은 뭐랄까요 현대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움직임이 좀 편한 것들 그리고 좀 포인트 줄 만한 좀 한국적인 것들을 좀 믹스 매치해서
1: 네.
0: 스타일링을 해가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야, 정말 추다의 차지스가 앞으로 뻗어나갈 어떤 영역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다양한 공연에서 만날 수가 있고 이제 드라마 OST까지도 하셨지만 오는 5월 31일 아시안 팝 페스티벌 무대에도 오른다고요?
0: 네,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는 좀 아시안에 있는
1: 네.
0: 태국, 일본, 뭐 대만 등 지역에서 오는 밴드들이 대거 참여하는 좀 그

0: 그 페스티벌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또설수 있게 되어가지고 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1: 이제 다양한 해외 팬들까지 만날 계획인 거죠?
0: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또 유럽 투어와 일본 투어를 앞두고 있어요.
1: 와, 일본에서 또 색다르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일본 관객들이. 유럽은 또 약간 굿 하면 좀잘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0: 자, 굳은 애군을 몰아내고 가족과 마을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의식인데요. 굳 음악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 이웃의 행복을 비는 한바탕 잔치를 열어주는 추나의 차지스. 앞으로도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흥겨운 음악 많이 들려주길 바랍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추나의 차지스의 리더 추나의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0: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돈화문 국악당이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돈화문 국악 위크 사이 소리 숨을 선보인 돈화문 국악당이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돈화문 국악 위크 사이 소리 숨을 선보입니다. 사이 소리 숨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침묵, 연주자들의 숨, 미세한 움직임 등에 집중해 소리의 즉흥성과 변화를 섬세하게 들려주는데요. 예술감독은 동시대의 음악을 탐구하며 경기신화위 오케스트라와 화엄음악제 감독을 역임한 원일 감독이 맡았고요. 이날 공연에는 생황의 한지수, 검은고의 황진아, 그리고 경기민요 소리꾼 김보라가 무대에 올라 관객과 호흡을 나누고요. 불교 수행과 선명상을 바탕으로 싱잉볼 소리 명상을 이끌어온 명진 스님도 참여해 관객들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국악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담은 국악진흥법이 시행된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악의 날. 저희 문화인공감에서도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아 다음 주에 국악의 날 특집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

2026년 6월 3일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선거의 주인공. 신분증 꼭 챙기고 바쁘다고? 사전투표로 여유롭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참여의 장.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타문화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들과 합쳐질 때 최대한 우리 것으로 상자로의 것으로 바꿔서 창작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코리안 칩스를 붙이게 됐습니다. 상자로는 이제 전통이라는 상자 안에 새로운 창작이라는 자루를 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0: 경상북도 지역의 그 무을 농악이라는 농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윙이라는 음악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이 셋만의 새로운 농악처럼 뭔가 구현을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곡가를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농악패처럼 갖추고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최대한 그 악기들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통의 음계, 전통의 장단이 아니어도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좀 소리들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편입니다.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냥 변화들이나 문화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주요 창작적인 영감이 많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말하는 전통은 같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셋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들 많이 일컬어지길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세 명이 생각하는 전통을 한 팀이니 합치를 해보자, 맞춰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0: 지금에서 미드가 조금 살긴 해야 돼요.
1: 지신 누르자 오지신아.
2: 셋 다 결국은 합치하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어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루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0: 저번에도 원래는 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첫 상자로의 길 공연을 보시는 관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눈앞에 토끼가 사라질까 마음이 쫓겨. 그저 달린다.
2: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3: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하는 작업? 서로 다른 감각을 호환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흥미를 느껴서 상자로에서 뭔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할 시간을 주...

0: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권리다.
2: 일상이다.
3: 보호다.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해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명인이 어려서부터 여러 명인에게 배웠던 풍류가락을 성규면이 다시 정리한 가락입니다. 성규면 가락 풍류는 현재 정악을 연주하는 법금 가야금으로 연주하지 않고 산조 가야금으로 연주하지만 주법과 농연법이 유사하고 선율 진행도 법칙에 벗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법금으로 정악을 연주하고 산조 가야금으로 성규면 풍류 가락을 같이 합주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시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두 번째 무대는 서재희 친구의 흥부가 중 제비 노정기입니다. 흥부에게 은혜를 입고 강남으로 돌아갔던 제비가 이듬해 봄 강남을 거쳐 조선 흥부의 초가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곡으로 보은교 박씨를 불고 여러 경치를 두루 살피며 돌아오는 장면의 유쾌한 흐름을 가야금 병창 특유의 리듬감과 소리로 불어낸 대목입니다. 그럼 서재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제비가 흥보씨의 은혜를 갚을 양으로 보인표 박씨를 내몰고 빨리 조선을 나오는데 꼭 이렇게 들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흑

노라 외양봉을 넘 황릉묘 들어가 25연 탄야월을 포효까지 쉬어 앉아 두견성 화답포구 황황루를 올라

세 번째 무대는 한예준 선배님의 기밀그류 아쟁 산조입니다. 기밀그류 아쟁 산조.

네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소리 국악 관현악단 친구들의 출강입니다. 북한의 작곡가 김용실이 1960년대에 작곡한 곡으로 함경남도 흥남재련소의 모습을 표현한 곡입니다. 저음과 고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리듬을 통해 노동자들의 활기와 이면에 있는 고단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의 대찬소리 국악 관현악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0: 그때여 백주부,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뽀뽀터여 퇴짜로 호짜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 디.
1: 자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퇴퇴퇴 호세원아니요.
2: 하고 불러노니 척척 산 중에 호랭이가 생엄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0: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쇠똥 같은 것밖에는 없지.
1: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동굴, 저리 보아도 동굴, 어떤 걸 납작이냐
2: 하고 고함을 질러보니 아무 대답이 없지.
1: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마음병 통치한다더라.
3: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구리만 돼요.
4: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1: 아이가 이것이 날도록 통성명을 하자고?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4: 예, 저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호우. 호랭이가 자라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

0: 열는데요. 목을 길게 빼고 호랭이 앞으로 바싹바싹 달려들며
1: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2: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만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뛰움치기를 다루시오!
1: 오, 이놈!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여러분, 붉은 말에 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가인 접목단입니다. 조선 순조 때 창작된 향악 정제로 활짝 핀 모란꽃이 꽂은 목단 화준을 무대 가운데 놓고 양편의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꽃을 어리다가 한 가지씩 뽑아들고 주위를 돌아가면서 추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7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강령 탈춤극 꽃보다 미알 영감 할미 거 누가 날 찾나 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34호 강령 탈춤의 제7과장인 미알 영감 할미를 재연주 및 각색하였습니다. 할미와 영감이 독특하고 재미난 엉덩이춤과 함께 풍자와 맛깔스러운 대사가 더불어

0: 나도 이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 것이오. 아이고 아이고. 뛰었더니 당 떨어지는구먼. 당 떨어질 땐 크러. 뛰었더니 당 떨어지는구먼. 당 떨어질 땐 크라운 왕 사탕이 최고지.
1: 아니.

0: 같이
1: 이보시게 영감님.
0: 아이고 학생반들 무슨 일 있어?
2: 영감님을 응원하기 위해
1: 신통방통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소.
3: 신통방통한 물.

0: 영감님, 이것이다가 아닙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을 전해줄 강령이도 데리고 왔소.
1: 그게 참말이오?
0: 참말이지요. 강령아, 나와.
1: 나와.

0: 오늘만 주인공
1: 너야나
2: 너야나
1: 너야나
2: 진짜 예뻐요.
0: 진심으로.
3: 와
0: 진해장
3: 반짝반짝했지.
0: 어. 응. 아 잘했어요.
4: 키인 씨가 화장 되게 잘하잖아요.
5: 아 네 맞아요. 아, 배웠어요? 이렇게 했어요? 키인 씨?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했어요.

0: 해야지.
1: 안 돼. 안 돼.
2: 아니, 아니, 봐준 게 없어요. 없어요.
3: 깊고 싶어요. 깊고 싶어요.
1: 와. 떡국 거기다 만두까지 푸짐하게 만들어 먹고 한 살씩 더 먹는 거예요.
0: 먹기 싫어요. 나는 나이 먹기 싫어요.
1: 이게 얼마나네.
0: 어쩐지.
4: 어쩐지.
5: 자식이 해보네잉.
6: 혹시 고생이 해보네잉.
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아우, 어떡해.
8: 일어나?
1: 와, 이 냄새.
0: 이게 뭐야?
1: 이거 뭐야?
9: 이거 뭐예요?
10: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 죄송합니다. 물어도 돼?
11: 아니, 요새는 참 젊은 선생님들이 늦게.
0: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3시간 했는데 미치겠네.
11: 선생님 30분 늦으셨어요. 선생님 항상 미리 좀 일찍 오셔야
0: 커피 드시고. 3시간 했는데 30분 늦게 왔다고
11: 하셔.
0: 봐봐요 창희 쌤.

0: 아버지요.
1: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아니에요.
0: 할머니.
1: 강민선 선생님, 이코르 할머니.
2: 한복을 이제 입어보려고 네. 준비를 했는데 게임을 통해서 네? 먼저 원하는 한복을 가져갈 수 있는 룰이 있는데 네. 바로 그 게임 종목은 제기차기로
3: 제기차기
4: 우리 전통놀이
0: 제기차기 뭔지 알아요?
5: 아니, 이게 발로 해주세요. 다리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6: 다 아셨어요.
4: 아 베트남에도 이런 거 있죠?
0: 네, 네. 네. 아.
4: 베트남에 이런 거를 배드민턴 치듯이 멀리 이렇게 하는 게 있고.
0: 아, 진짜?
4: 네. 이렇게 해서 발로 차서 개수를 세는 거예요.
0: 하나,
4: 아, 아파.
7: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일곱,
4: 와, 이렇게. 와. 황사 한번 해보죠.
5: 몇 번 해야 잘 하는 거예요?
8: 이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0개는 해야죠. 아. 사실, 그리고 선생님, 저도 사실 제기차기 굉장히 잘해요. 예, 저는 평소에 이렇게 잘하거든요. 이거 박자를 타야 돼요. 얼쑤 얼쑤 얼쑤 좋다. 얼쑤 얼쑤
5: 아 춤
8: 얼쑤 좋다. 얼쑤 얼쑤 얼쑤 얼쑤 얼쑤 좋다. 얼쑤 얼쑤 얼쑤 얼쑤 갑니다. 박자를 타셔야 돼요.
0: 두 개 하면 내가 잘한다. 두 개 하면 내가 잘한다.
9: 아니야 아니야.
5: 선생님 그냥 앉으세요.
8: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그거 알싸시가 아니야. 갈까요?
0: 찬이쌤 한번 찬이쌤
5: 먼저 눈빛이 살짝 달라요 뭔가
8: 눈빛 달라요 찬이쌤은?
5: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10: 준비됐습니다
5: 자
8: 찬이쌤
5: 하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8: 할게요. 제가 얼굴로는 찬이를 못 이겨도 이거 제기로는 이길 수 있어요.
0: 아, 왜? 선생님 가겠습니다.
8: 갑니다.
0: 자, 연습 한번 해보죠.
8: 연습 시작! 어?

0: 플로리안부터. 동물재기.
1: 플로리안.
0: 자, 플로리안.
2: 플로리안.
3: 아니, 이 하체 보세요. 아.
1: 누가 보면은, 누가 보면 한 10개 찰 것 같지 말하네, 그냥.
3: 그리고 기본적으로 10개는 해야죠, 예?
2: 시작. 하나.
1: 뭐야.
3: 루이스.
2: 시작.
1: 힘내.
0: 광속으로.
3: 한 번 더.
0: 빵개. 아. 자, 여기에 오스카가 두 개 차면은 우승입니다. 오스카 두 개면 어우동.
4: 입고 싶어요. 입고 싶어요.
0: 화이팅.
1: 화이팅. 네. 네.
3: 하나, 둘, 셋.
1: 하나, 둘,
4: 셋.
5: 감사합니다.
2: 안 돼, 안 돼, 안 돼. 기다리게. 어? 혼자? 네, 혼자.
6: 야. 이건 몰라.
7: 먹거리.
8: 여기에서.
7: 여기에서.
8: 먹거리.
7: 자,
8: 더.
9: 가, 가, 가, 가.
10: 아니, 가, 가, 가. 저, 가, 가. 나타이자.
2: 왜?
10: 나타이자.
2: 언니 하네.
4: 할 수 있어요.
0: 천천히.

0: 카드. 하고,
1: 레드 카드. 하고. 레드 카드. 자, 그러면 갓은 마인드.
2: 정말 플로리안 보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1: 네, 한국 플로리안 여기 독일 황강이.
3: 선생님 한국 빈수레. 예.
1: 자, 우리 마인드 갔었습니다. 아이템 없는 사람들 나오세요.
4: 오케이.
1: 짜잔.
4: 익선관.
1: 익선관. 네. 비비와 퀸은 이 머리띠 좋습니다.
5: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6: 지금 이제 각자 모자, 머리하는 장신구들을 했는데 이거에 맞는 한복이 다 따로 있어요. 자, 지금 옷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자, 황진이와 무사가 짝꿍이에요.
1: 네. 너무 잘한다. 잘한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세배를 다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
1: 네.
0: 자, 우리 남자 절부터 한번. 네. 예.
2: 자, 남자는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자, 세배 드릴 때는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만수 무강을 기원하는 건데, 새해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2: 해피 뉴 이어.
4: 해피 뉴 이어.
2: 이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드리고, 자, 이렇게 앉아서 왼손을 올려놓고, 머리를 이렇게
5: 어. 이마에다가 떼요.
2: 네. 네, 이마를 꽝 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가서 받고 다시 일어나서 반절을 이렇게
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자, 절 하죠. 내려와서. 그렇죠. 올라오세요. 일어나서 다시 반절 하고 뒤로 물러나시면 돼요. 이렇게
2: 자, 하고 이렇게 뒤로 한 걸음 나오면 됩니다.
0: 잘하시네요.
2: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0: 자, 그럼 여자는 조금 절이 조금 어려워요.
5: 어, 정말요? 많이 달라요?
0: 응, 많이 달라요.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요. 오른손. 오른손이 위로 이마에 대고 다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 다리만 이렇게 해서 앉으면서 양반 다리 이렇게 다리가 돼야 돼요.
2: 다리가 안, 이렇게 해서 앉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0: 아, 그리고 그대로 댄 채로 일어나야 돼요.
5: 어떡해.
0: 그렇죠. 그대로 올라와. 그래서 그대로. 네,
2: 머리에 대고, 대고.
0: 더 내려서 그대로 올라와서. 무릎이 안 좋은 관계로. 세배 이제 할 수 있겠죠?
6: 네.

0: 음식을 먹으러 가도록 할까요?
1: 자, 나 어서 오세요.
0: 음식은 아까 설날에 떡국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떡 한번 들어볼래요? 저기 동그랗잖아요.
2: 네.
0: 저 떡 모양이 약간 동전 모양이라 이걸 먹고 돈 많이 벌으라 막 그런
3: 투자재라
0: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 네. 가래떡이 기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뭐 그런 뜻도 있고
4: 나는 떡국 한번 먹어봤는데 원래 이게 먹고 나서 한타도 먹는 건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아요?
0: 맞아요.
4: 먹기 싫어요. 아 먹기 싫어요. 나는 나이 먹기 싫어요.
0: 한 살씩 더 먹는 거예요?
4: 안 먹을 거예요. 나 없어. 또 박수.
0: 우리 오늘 떡국. 거기다 만두까지 푸짐하게 만들어 먹고 한 살씩 더 먹는 거예요. 만두?
5: 만두 좋아하잖아요.
2: 몰라요.
0: 아, 좋아요. 몰라요? 만두를 모르는 친구도 있구나. 자, 만두는 여기에 있는 재료를 잘게 썬다. 잘게 썬다.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3: 잘게 다진다?
0: 다진다. 다진다.
4: 자, 오스카, 들어봐봐. 이게 다 썰어가지고 반죽 안에 넣어요. 썰어가지고 반죽 안에 넣어요. 오케이?
2: 알겠습니다.
4: 오케이?
2: 알겠습니다. 네네네.
4: 굿?
2: 플로리안, 감사합니다. 네.
0: 지금 저기 있는 재료들을 칼로 썬다. 작게. 네. 그거를 한국말로는 다진다라고 해요. 칼질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반죽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6: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0: 잘해. 그러는데
1: 별미를 만들고 있어.
0: 아이사 요리 많이 해봤어?
2: 왜요? 네네.
0: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2: 오오 플로리안 칼질.
1: 오지.
2: 플로리안 되게 잘 다진다.
0: 자 이거 하나 더.
3: 10번. 예 마지막. 고생했어요.
1: 난 이제 할 게 없어요.
0: 세파 더 해야 돼. 아,
1: 좀 고시게 하는데.
3: 좀만 더 해볼까요?
1: 좀 도와주시겠어요?
3: 아, 도와줄게.
1: 얼마나 잘하실지 한번.
3: 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작게. 네. 잘라서.
1: 이게 뭐 만두에 들어갈 수 없어요.
2: 파를 처음 잘라보시나 봐요.
3: 아, 이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플로리안이 했어요.
1: 갈 들고 있는 사람 누구이시죠?
0: 아이사 일단 담아볼까? 네. 이거 담아주고. 자, 대파 여기 있어요. 어이, 좋아.
4: 선생님, 저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0: 어, 해보고 싶어? 잠깐만. 네. 한번 이렇게 잘 치대봐. 이걸 치댄다고 하는 거야, 치대.
4: 이렇게?
0: 어. 어이, 이게 만두소라고 하는 거야, 만두소.
4: 만두소?
0: 어, 만두소.
5: 어 잘한다! 마인도 잘한다!
2: 그죠? 예. 좀 반 나눠서 해야겠다.
3: 와 여유. 너무 좋아 여유.
6: 네.
5: 다행이다.
6: 감사합니다.
5: 아 힘들어? 조금. 인내.
6: 여기
7: 엑소페이션에 완전.
3: 하나씩. 자 먼저 물 하나 이렇게 해서 주위에 겉에 동그랗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동그랗게 겉에. 자 그리고 이거 만두를 하나씩 넣어볼까요? 예. 네. 그 정도. 조금만 더. 예. 네. 아 그 정도. 예. 네. 반을 딱 접으면 돼요. 반. 반 접는데 이게 안에 있는 게 안 튀어나오게 바깥으로 터지면 안 돼요. 예. 네, 반을 딱 접고. 네, 이렇게.
4: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3: 아 이거요?
4: 네.
3: 이 문양 넣는 거는.
4: 맞아.
5: 어 잘하고 있어. 잘했어.
2: 아. 어 그만 붙여? 이거 마저 붙여야 되잖아.
1: 가능해?
2: 만두는 우리 비비가 제일 잘 만들어요. 비비가 만든 만두. 어, 진짜 예쁘죠? 오.
8: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2: 저 요리에 소질이 있어.
8: 좀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진짜 그런 것 같아요.
3: 있어.
1: 선생님, 네. 이거 어떻게 보여? 하트! 야, 하트!
5: 주고 싶은 사람한테 좋아요.
2: 진짜 하트다!
5: 주고 싶은

0: 이렇게 펴줘. 그럼 이제 여기 익기 시작하잖아, 여기가. 아, 네. 그럼 뒤집으면 돼요. 김치전. 오. 아, 예쁘죠?
1: 저 색깔이 진짜. 우와. 먹고 싶어.
0: 맛있어. 우리만 먹어.
2: 좋아요.
0: 젓가락 없나? 먹어봐요. 맛이 있나 없나? 같이.

0: 남자.
1: 네. 맞아요.
2: 이거 저기 쌤 따코 끓이려면 이것도 올려야 되는데 그거 좀 올려주세요. 네. 옆에다가 불 키우고.
1: 여기다가 타요?
2: 예, 쌤님. 저기 오스카.
3: 오스카. 네.
2: 거 고기 좀 줄래요? 고기.
3: 네네네.
2: 고마워요. 그리고 저기 떡도 줘요. 떡.
3: 떡?
1: 떡 뭐예요?
3: 떡.
1: 오스카 떡 뭐예요?
3: 떡 몰라요.
1: 떡 찾아보세요. 떡.
3: 이거
1: 오스카 떡 어딨어요?
3: 아니야. 떡으로
1: 생각하면
3: 하얀색. 어떻게?
4: 하얀.

0: 카페 김치전 우리 아이사가 만들었어요. 이거 뭐야?
1: 하트.
0: 망쳤어. 아, 하트 만드는 거야?
1: 네. 선생, 선생, 선생.
0: 어, 광희 쌤!
2: 고마워요.
0: 좋으시겠다.
2: 비니가, 찬이가 맨날
1: 아니, 아니야. 아니,
2: 아니,
1: 진짜 선생님은
2: 대단해.
0: 진짜로?
1: 네, 진짜로.
2: 감동이에요.
1: 근데 맛있게 아니에요.
0: 약간 속이 파 들어갔어.
2: 아니에요.
0: 자, 잘 먹겠습니다.
2: 맛있게 먹게요.
1: 고생하셨어요.
2: 만두 하나씩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만두. 아, 너무 잘 드셨어요.
3: 와, 진짜 맛있다. 와.
0: 내가 만들어서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어?
4: 신세계. 달라요.
1: 신세계 너무 맛있어.
4: 싸워 먹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
0: 와.
4: 우리 모두의 팀워크가 들어간 거예요. 오. 잘했어. 박수.
0: 박수.
3: 저 떡국 좋아해요.
5: 아, 떡국 좋아요? 피민 다 좋아하네. 김치전도 좋아하고.
0: 떡국 먹었죠? 한 살 더 먹었어요.
4: 아, 아직 안 먹었어요. 안 먹을 거예요.
2: 선생님, 노스카가 떡국 처음 먹어보나봐. 근데 맛있어요?
6: 진짜 맛있어요.
0: 오, 진짜
2: 맛있어요?
6: 아, 안 먹어봤어요.
0: 그럼 만두는 처음?
6: 어, 네네네네.
0: 처음이에요? 이거, 떡국, 만두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6: 김치전.
0: 김치전 너무 좋아. 김치전. 너무 좋아.
2: 김치전 먹으니까 막걸리 먹고 싶어요?
6: 어, 네네네네. 마시고 싶어요.
4: 김치가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오! 오!
7: 김치가.
0: 김치는?
6: 한국.
2: 오! 맞지, 맞지. 역시.
7: 이거 뭐 먹어?
1: 만두.
7: 만두 먹을 거야?
1: 먹었어요.
7: 괜찮아? 괜찮아?
1: 네, 괜찮아. 네.
7: 이거로?
1: 왜
0: 울어?
1: 그냥 기분이 좋아서. 네, 저는 같이 요리해서. 네. 엄마랑 같이 요리하는.
7: 엄마랑 요리한 거 기분이었어?
1: 네.
7: 어떻게 하면 일로 와서 선생님 한번 알았죠? 어떻게 하면 좋아?
1: 죄송해요.
0: 귀엽네요.
8: 저는 항상 엄마랑 이렇게 같이 만두 만드세요. 만들으니까 그동안 친구들이랑 만들 때 엄마 생각 나서 그래서 이제도 엄마 생각 나서 죄송해요. 슬픈 게 아니고 그냥 기분이. 네.
0: 괜찮아. 잘 먹고 응? 건강하게 잘 있으면 좋은 일도 생겼어요.
1: 저한테 이렇게 친절해서 감사합니다.
0: 아이, 뭔 소리. 여기 있는 동안은 즐겁고 네. 행복하고 마음껏 응?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있다가 나중 일은 나중에 걱정해.
7: 그러게.
0: 지금 속상해하지 말고.

0: 자, 이번 시간에는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사랑받을 수 있는 사투리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투리. 아, 동민아, 장쌤은 무슨 과목 할 거야?
2: 여러 가지 지역색에서 사투리가 많잖아요. 그 지역에 많은 사투리 한마디씩만 할 줄 알아도 엄청 환대를 받아요.
0: 맞아.
1: 전라도 말 한번 해봐요.
2: 아따 뭘. 어? 이거 욕인데 다.
0: 네. 그게... 사투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가 있고요. 그 옆에 강원도 있고, 그 밑으로 충청 남북도가 있죠. 그리고 경상 남북도가 있어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강원도. 왜 강원도일까요? 선생님 지금 원주 살고 있거든요.
3: 왜?
4: 네. 강이 있어요?
3: 병천.
0: 아, 요런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3: 병천군?
0: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1: 원주.
0: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5: 아, 충주와 청주.
0: 제가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4: 그럼 왜 원주에서 살아요?
0: 너 독일 사람인데 왜 여기 있냐?
4: 일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0: 크게 세 가지.

0: 전.
1: 아.
2: 네이티브 스피커로 들려드릴게요. 아, 고향이 어디세요? 전 충청도인데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충청도요? 어쩐지.
3: 와.
2: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충청도유?
4: 충청도유?
2: 어쩐지.
4: 어쩐지.
2: 그렇죠. 비비 한번 해볼까요?
5: 고향이 어디이신지.
2: 아 저는 충청도예요.
5: 충청도요? 어쩐지.
2: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아 잘했습니다. 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어쩐지 사람이 다르더라. 사람이 어쩐지 너무 좋더라. 라는 게 숨어져 있는 겁니다. 루이스.
6: 네.
2: 요 말의 뜻이 뭐라고요?
6: 충청도요? 어쩐지.
2: 어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 이 목냉이 갖고 오라 그랬지.
7: 어디다 놨지?
2: 다음 경상도를 가겠습니다.
8: 경상도.
9: 오해 뭐야 오해.
10: 와.
2: 와.
8: 일단은 그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10: 직기대.
6: 직넌.
10: 직대.
2: 이 말이면은 끝납니다.

0: 모르겠는데.
1: 흠이.
2: 흠이?
3: 흠이?
2: 흠이?
4: 일단 이거 먼저 해주셔야 돼요. 흠이. 흠이. 해볼까요? 흠이.
0: 미쳐요.
3: 오 마이 갓.
2: 오 마이 갓.
3: 왜요?
0: 보시기 흠네.
4: 거시기 해보네.
5: 흠이.
6: 거시기 해보니.
0: 거시기 해보네.
7: 거시기 해보네.
4: 거시기 해보네. 흠이. 거시기 해보네.
5: 흠이.
6: 거시기 해보니.
0: 거시기 해보네.
7: 거시기 해보네.
4: 거시기 해보네잉.
8: 거시기 해보네잉.
9: 거시기 해보네잉.
4: 요게 가장 높은 난이도인데 로이스 한번 해볼까요?
10: 흠이. 가시기 해보네잉. 가시기 해보네잉.
4: 루이스는 전라도에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루이스 그 전라도 좋았어요. 아, 방금 전 같은 표정으로 예 기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미 한번 해볼까요, 유미?
11: 아, 흠이 거시기 해보네.
4: 아, 그렇죠. 오스카, 오스카. 오스카, 오스카.
12: 혹시
3: 몸 보이기 붙죠? 몸 보이기 붙죠? 와
4: 혹시 거시기 해보네.
3: 하는 거예요.
12: 아이 진짜 어떡해요.
4: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어렵지 않죠?
0: 네, 너무 좋았습니다.
4: 너무 좋았습니까?
0: 네.
13: 아, 너무 좋았습니다.
4: 네. 여러분들이 요거 언제든지 활용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또 지내시는데 더 윤택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냄새. 치킨?
14: 냄새요?
0: 치킨 먹으러 갑시다.
1: 갑시다. 대박.
4: 와. 치킨.
0: 치킨.
4: 족발. 족발.
1: 뭐 두 개 있는데.
0: 사진.
1: 사진.
0: 와 사진.
3: 치킨.
0: 치킨.
3: 없는 거 없네.
0: 사진.
1: 우리
0: 저는 일단.
3: 따뜻할지 먹어야지.
1: 아니 안 따.
0: 사진 찍어야지.
1: 하나,
0: 둘, 셋.
3: 빨리 찍어. 배고파요.
0: 너무 맛있다.
12: 이게 뭐야?
0: 그치.
12: 이거 뭐예요?
0: 이거 뭐죠?
1: 이거 뭐? 아? 번데기.
12: 많이 먹어.
0: 먹어봤어요. 아니요?
12: 아니요.
0: 아, 저는 진짜, 먹어봤어요.
12: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0: 아니, 먹어봐요.
12: 아니, 먹어봐요. 같이 먹자.
1: 아, 이거 한번 먹어봐요.
12: 같이 먹자.
0: 우리 같이. 하나.
1: 짠.
0: 짠.
1: 파. 나 휴지 있으세요?
3: 휴지 없나 봐요.
1: 어.

0: 이렇게 친해졌잖아.
1: 다
0: 너무 좋아.
1: 그렇지.
0: 한 팀이 됐어. 팀 팀이야 이제.
1: Let's drive to Vegas. 자,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2: 출발. 와. 모든 게
3: 어떤 일이 될까봐. 프랑스에서 가수예요?
1: 프랑스에서 이래 돌아보세요.
4: 나 한국 와 샀는데 여기 처음 봤어.
1: 우리의 한가는 만들어진 지 576년이 됐어요.
3: 576년.
0: 변.
3: 그 변.
5: 광장시장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있고 그러니까 봅시다.
6: 예, 다 먹어보세요.
5: 이거 같이 한잔 마실까요?
6: 네.
1: 취했어. 취했죠. 와, 너무 예쁘다. 진짜.
5: 멋있다.
6: 야, 뭐야?
1: 행복하자.
5: 행복하자.
1: 취했어. 취했죠. 와, 너무 예쁘다. 진짜.
5: 멋있다.
6: 야, 뭐야?
1: 행복하자.
5: 행복하자.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0: 들어간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그때여 사또께서는 동원의 좌정 후 호방을 불러 분부하시되 이 고을에는 미인 이색이 많다 하니 다른 죄인은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 점거부터 하렸다. 예.

내 여보아라, 이렇게 기생점고를 느리게 헐라다가는 석 달 열흘이 걸려도 다 못하겠구나. 내 성미는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드려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의 보비유를 하기 위하여 넉자 화두로 불러드리난디.

사람은 천공지 조하운데 인력으로 의하오리까. 성사는 제천이오 모사는 제인이라. 나 할 일 다한 후에 천이야 의하.

주유가 하는 말이 바람은 천공지 조하운데 인력을 의하오리까. 성사는 제천이오 모사는 제인이라. 나 할 일 다한 후에 천이야 의하리. 500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 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비 가을에 비를 만다는 심을 하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이 비발도선 머리 풀고 발을 벗고 장군으로 내려와 장군님 허덕에 급하고 고개 가다 하고 흡혈을 잡아 타고 급히 저 가둬이기다 그것이 공명이다. 공명에 타고 간 배치야 우리 피서리어던 천리장강

불러시고 뱀버리고 그게 왜 하는 말 상사 안에 조자룡을 아는다 모른다 유공하신 우리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우리 현주명을 받아 선생을 모이셨거나 이 겁이 조차 우리 너를 죽여서 마땅하나 양과치는 생각하여 이게 드난 큰 이와 나의 수단이나 내보아라

0: 방아를 느리게 찌을 것이 아니라
1: 좀 자주자주 찌어봅시다.
0: 그래 봅시다.
2: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

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벌써 오늘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국악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0: 석왕사 석풀보살 미등님 녹음하지 집짓기와
1: 어?

0: 악사랑. 사랑이라는 이름도 한번 들으면 오래 기억되는 인상적인 이름인 것 같은데 어때요? 이름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저는 친구들과 인사할 때 박사랑합니다라고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막 사랑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0: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1: 박사랑합니다.
0: 박사랑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2: 사랑합니다 이렇게?
1: 네.
2: 근데 이거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0: 뭐요?
2: 우리 사랑 친구 얼굴에 아까부터 뭐가 붙어 있어요.
0: 뭐?
2: 여기.
0: 어디?
2: 여기.
0: 마이크요?
2: 김이요. 잘생김.
0: 아유 진짜. 뭐 그거라고 그래.
2: 아니 왜요?
0: 잘생겼다고 하면 네. 되지 그냥.
2: 아니 그래요, 근데 진짜 예. 옆에서 보니까 콧대가 오똑한 게
0: 맞아요,
2: 진짜
0: 미남이에요.
2: 잘생겼어요. 학교에서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1: 네, 인기는 좀 있는 편이고요. 이런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예. 친구들이 저를 얼굴 천재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0: 얼굴 천재?
2: 얼굴 천재? 네.
0: 얼천 남녀공학학교입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여 학생들이 와서 막 고백하고 막 그래요? 아예 솔직히 아예 못해.
1: 아니요.
0: 아직은 아니에요?
1: 네.
0: 아 너무 잘생겨서 범접하기 힘든가? 야 눈이 초롱초롱하네.
2: 그러니까요.
0: 혹시 키즈 모델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제의 같은 들어온 적 있습니까?
2: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도 하고 있고.
2: 아 그래요?
1: 네, 화보도 찍고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근데 네. 요즘에는 판소리가 너무 좋아서 판소리에 푹 빠져 있습니다.
0: 아, 야, 퀴즈 모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포즈 막 잡고 그래요?
1: 사실 네. 처음에 오디션을 봐서 저도 네.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0: 네, 네.
2: 얼굴이 다 하겠죠. 네. 포즈라기보다 얼굴이 천재인데.
0: 애들을 너무 띄워줘도 안 돼요. 버릇 안 좋아하죠. 아니 정말 네. 얼굴 천재. 네. 약간 사슴 느낌이 나는 우리 박사랑 네. 친구인데 정말 부럽고 오늘 이 적벽가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1: 제가 부른 대목은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자식과 아버지가 쉽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희 부모님, 네.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0: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할까요? 그럼 저기 1번 카메라에 보고 한번.
1: 엄마, 아빠, 박사랑합니다.
0: 예,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아유, 얼굴 천재인데 뭐 이렇게 작품을 느끼는 감수성까지 진짜 풍부한 것 같아요.
0: 예.
2: 근데 또 의외인 게 우리 사랑 친구가 이 노래 들어볼래 섭외를 받고 출연을 좀 망설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예요?
1: 네.
2: 네, 왜요?
1: 제가 요즘 네. 변성기가 시작돼서 최상의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0: 아 근데 그렇게 변성기가 막 느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2: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지나면 정말 더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소리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 친구만의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사랑 사랑 사랑 박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박사랑이지 시청자 여러분 주니어 소리꾼 박사랑을 기억해 주소이다.
0: 헤이 박사랑합니다. 고마워요.
2: 아유 사랑 사랑 사랑 박사랑이지
0: 예.
2: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소리꾼 박사랑 친구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후끈 달아오른 판소리 열전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간식을 준비해주셔서 아무리 늦게까지 연습해도 지치지 않아요.
1: 오늘 준비한 무대 궁금하시죠? 힌트를 보여드릴게요. 어서 간을 내놓거라.
2: 모르시나 본데 저는 육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명이라고요. 영궁의 약보다 육지의 약 효능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간보다는 육지의 약이 더 필요할 듯하니 육지로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0: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수군가입니다.
2: 저희가 보여드릴 수군가 공연 후회 없이 제대로 보여드릴

0: 병환이 매우 특이하여 토끼간에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뭐지? 저 육지 상간에 사는 토끼 말하는 거요?
2: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놈 참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털은
2: 복실복실하고
1: 꼬리는
2: 묘또
1: 그리고
0: 허허, 육지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예이! 육지 토끼를 구하여 친비병을 구할 자, 네 있느냐? 어이, 오징어, 네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3: 소소인! 몸이 유연하여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재주를 지녔지만 인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찌고 볶고 끓여져 죽임을 당하니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호징.
0: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드냐? 용왕마마, 제가 세상을 나가 토끼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허나 소신은 용궁 태생으로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용왕정 꼭 바치겠나이다. 글랑 그리어여라! 예히!
4: 화! 사!

0: 용왕과 토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치 있는 말맛과 익살 또 풍자가 살아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네요.
1: 맞습니다. 연기하고 소리가 함께 살아나면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사랑과 절개를 담은 춘향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2: 그때야 사또는 동원의 좌정 후 여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을에는 미인 미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구부터 하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를 하는지.

내 여봐라! 정골이 그렇게 느리게 오다가는 석 달여들이 걸려도 다 못 얻었구나. 때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0: 네, 이솔민 친구의 가야금 병창 무대였습니다. 네. 이 춘향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가장 긴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다채로운 이야기와 또 감정이 담겨있는 이야기죠. 솔민 친구는 이번에 판소리 열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춘향가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춘향이가 이몽룡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강물 멋있었고 네. 저였어도 춘향이처럼 끝까지 이몽룡과 약속을 지켰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춘향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2: 아, 그래요. 의리파네, 의리파. 예, 그럼 다은 씨는 어땠을 것 같아요? 춘향이었다면은 이렇게 의리를.
0: 아, 제가 춘향이었다면.
2: 예, 예.
0: 저도 뭐. 의리를 지키죠, 아시잖아요.
2: 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0: 의리파잖아요.
2: 그러나 본인은 의리파다. 의리파들만 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무대를 보여주려면 평소에 좀 맹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좋아하는 연습 장소 같은 거 있나요?
1: 저는 저희 엄마의 차에서 연습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2: 엄마 차.
1: 왜냐면은 엄마의 차에서 연습을 하면 깊은 울림도 있고 너무 편안해서 연습하기가 좋아요.
3: 좋은 보 양대선이.
1: 사실 엄마는 가끔 제가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시끄럽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예. 저는 끝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완곡을 하는 편이에요.
2: 차에서 차가 네. 이렇게 울림이 좋은가 봐요?
1: 네.
2: 아, 좀 큰 차인가요? 예, 그럼.
0: 그야말로 뭐 이동식 개인 연습실이네요.
2: 그럼요, 그럼요.
0: 이 제가 이제 또 저도 아이를 이렇게 항상 차로 태워봐서 알지만 어머님도 인내심이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이 무대 뒤에는 또 어머님의 인내심도 그럼요.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가야금 병창이 뭐 길기도 길고 연주하면서 또 노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만큼 또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2: 네.
0: 혹시 공연을 앞두고 꼭 챙겨 먹는 비밀 메뉴 같은 거 있을까요?
1: 저는 보통 공연 전날에 치킨이나 소고기를 먹는데도 치킨이랑 소고기를 먹고 왔어요.
0: 아~
2: 소고기는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1: 그냥 소고기면 다 좋아가지고
2: 다 좋아라고.
0: 아유
2: 진짜 어쩐지 소리가 엄청 우렁차더라고요.
0: 그러게요.
2: 네, 어제 먹었구나. 그러면은 솔민 친구는 지금 이제 6학년 됐잖아요.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1: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네. 입시

0: 가장 고민이 되는데요.
1: 입시.
0: 밥 먹을 때나 학교에서 자기 전에도 항상 고민이 돼요.
1: 아이고 그래요. 어휴.
0: 전통 예중에 가서 꼭 네. 가야금창을 제대로 외우고 싶어서 고민인데 그래서 요즘엔 연습할 때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집중하면서 하게 돼요.
1: 대단하네.
2: 아, 그러니까요. 저도 얼핏 듣기로 예중 입시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1: 맞습니다.
2: 또 그리고 앞으로도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함께 응원할게요.
1: 네. 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판소리 열전 다음 주인공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너무 사랑하는 판소리 꿈나무 이승빈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돌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노래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판소리 학원을 보내신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게 아닌데 생각했지만 판소리를 하다 보니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판소리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겼어요. 판소리 최고입니다. 제가 특별히 저의 숨겨온 댄스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0: 어때요? 아이돌이 했어도 잘했을 것 같죠? 저는 오늘 흥보가를 준비했는데요. 판소리 열전답게 아주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보여드릴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1: 흥보가 필면 될 줄 알고

돌아왔소. 그제 하루를 굶고 찾아가 어제 아침을 그저 잊고

의주 형님.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네 말을 듣고 본 게 참말로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온 김에 보리나 좀 다갖고 갈래? 아이고 형님, 흉룡 곡식으로 들려 먹기에는 쌀보다 보리가 훨씬 더 낫답니다요 형님. 흥, 그놈 늘려 먹는 속도 좋으구나. 그럼 그래라. 여봐라 마당새야, 저 동평 곡간으로 돌아가면은 쌀 쟁겨놓은 쌀곡간이 있겄다. 쌀 음료 좀 드릴까요? 너 이놈 가만히 있어. 그 뒤로 돌아가면은 보리 쟁겨놓은 보리곡간이 있겄다. 보리를 몇 섬 드릴까요? 건방진 놈, 가만히 있으래도. 그 뒤로 돌아가면은 작년에 지리산소 도끼자로 헐려고 쳐온 박달 방망이가 있느니라. 그거 이리 가져오니라. 오늘 한 놈 시클놈이 있다. 놀보란 놈이 대문을 딱딱 걸어잠궈 놓고 흥보리 때리는디. 놀보놈 거동 마라, 지리산 몽둥이를 뚫 왜 번쩍 지쳐들고 헛다이놈 강도놈아. 나의 말을 들어봐라. 잘 살긴 해보게요, 못 살기는 이팔자라. 다닥섬이 나주자 헌들 마당에 근노적에 다물다물이 쌓였으니 이 돔주자고 도적을야. 전관이나 주자 헌들 용봉장 금괴 안에 가득가득이 관을 지어 뱃속 안에 들었으니 네 돔주자고 괴도놀이야. 몽둥이를 드러매더니 다른 매 예구랭이 치듯 좁은 물에다 벼랑 치듯 딱딱.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아이고 형님.

하려고 네. 올라갔다 내려왔다 억 원만 원 네. 대문을 걸어놓은

0: 네, 판소리 네 번째 마당으로 흥보야! 흥보가를 들어왔습니다. 정말 흥보가는 너무 재밌고 네. 이 서민들의 삶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웃음과 해학 또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낸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 고된 현실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재치 있게 풀어내는 힘이 있어가지고 웃음과 안쓰러움이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저는 언제나 항상 흥보 편입니다.
1: 아, 그렇죠. 고된 현실 속에서도 또 재치 있으면 잊지 않잖아요.
0: 해학 어떤 골개미 예, 여기 놀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마지막 이야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심청가 속 감동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2: 그때여 신봉사가 뛰고 미치는

땅바닥에 나네 던지고 아이고 마누라 허허 이것이 웬일이오 약지러 갔다 오니 그새에 죽었네 영능하리니오 병불능 살인이라더니 여기 도려 원수로다 죽을 줄 알았으면 약 들어도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앉아서 천서역견화 세계 환생 잘 오진 언 왜고 염불이 나하여 죽걸 잘 동하고 분하여라 가사

미친놈 미친놈이라 허여스대 현철 없고

체담으로 일어나 농담으로 일어나 실담으로 일어든가 이지경이 웬일이오 내 실

그때여 곽씨 시체 소방상태들 위해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불 좌우로 갈라세우고 허이. 커리제를 지내는 뒤 요량은

아유.

0: 엄차 오한놈
1: 제헐
0: 현재

0: 엄차오하노 그때여 신봉산은
1: 지하이

걱정하다 굴관제법 지하 입고 상부 뒷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하게 떠나셨네. 어 넘찬 허와 넘

0: 와, 정말 몰입해서 보게 되는 무대였습니다.
1: 예.
0: 요 심청가는 슬픔과 감동 속에서도 인물들의 또 삶과 감정을 절절하게 풀어내는 작품인데요. 정말 신봉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던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우리 오하늘 친구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전해졌는데 하늘 친구는 오늘 무대를 가장 긴장하면서 보실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2: 세상에서 가장 귀여우신 저희 할머니인데요.
1: 예,
2: 할머니.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으셨대요.
1: 그렇죠.
2: 그래갖고 제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1: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2: 네.
0: 네.
1: 무슨 뜻을 가져라 아니면 어떻게 커라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2: 푸른 하늘처럼 밝고 긍정적이게 크라고 지어주셨어요.
1: 잘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2: 네.
1: 긍정적으로.
0: 예.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요. 예.
0: 아마도 할머니께서 오늘 이 무대도 정말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들려준 심청가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 우리 친구가 연습하다가 눈물을 흘렸다고요? 맞아요?
2: 네. 네.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내용인데요.
1: 그렇죠.
2: 사랑하는 아빠가 연습하다가 얼굴이 떠올랐어요.
1: 아빠 얼굴이?
2: 네.
1: 그래서 지금도 울라 그래요?

0: 비행기가 그냥 아주 애절하면서도 당당하게 날겠어요. 보니까.
1: 그러니까.
0: 한순간에 아, 동요가 구수해지네요.
1: 따따따 비행기 청하.
0: 날려라. 예. 아 근데 또 있어요? 또 끼가 많으니까.
1: 또 보여주세요. 네. 또 어떤 거 있어요? 네.
2: 제가 도라에몽을 좋아하는데 도라에몽을 조금 따라해볼 수 있어요.
1: 도라에몽 따라하기가 돼요?
2: 네.
1: 한번 보여주세요.
2: 해나무 헬리콥터.
0: 해나무 헬리콥터.
1: 할머니 같네. 그래. 아 진짜 우리 하늘 친구를 판소리면 네. 판소리. 할머니 같네. 그래. 아 진짜 우리 하늘 친구를 판소리면 판소리 또 개인기면 개인기 정말 매력이 끝이 없는데 우리 하늘 친구 앞으로도 판소리 무대에서 더 많이 함께 보고 또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와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더 깊은 울림을 전해준 판소리 열전 함께 하셨습니다. 판소리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네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소리 안에 담긴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전해진 우리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은 씨, 우리 이렇게 이 노래 들어볼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0: 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오하늘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그때요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심황후 거동바라 이 말이 제든 마든 산호주렴을 걷어버리고 부친 앞으로 어이구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 누가 날더러 아버지라고 하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아버지라니 누구야 남방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저를 보옵소서 임방수 빠져 죽은 불효여식 심청이가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0: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들어간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재질 미학은 그 어떤 물체와 어떤 도구들 그리고 사람의 신체가 만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는 활질이라고 간주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리고 미학적인 어떤 지점들을 다 아트 오브 보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다 저에 대한 또는 저의 해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 다른 음악이나 그런 것을 이어폰에 꽂고 걷는 것보다 그냥 길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흡수하면서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주 사소하게 걸으면서 일상 속에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적인 그런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되게 확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미국의 카라츠라는 곳에서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이제 뭐 활동과 그리고 학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곳에서 오는 굉장한 다양성 그리고 굉장한 어떤 실험 정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또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0: of sounds.
1: I don't want you over there.
2: Oh, can I use one?
1: Of course.
2: Thank you, I'm sorry.
1: 제가 매일마다 해금을 연습을 하잖아요. 거의 17년간, 18년간 거의 매일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 서로 어떤 표면이 직접 닿아서 마찰이 될 때 일어나는 것들이 저는 모두 다 활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적극적으로 이제 무대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시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있고요. 한국 음악을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연주를 하고 공부를 해왔던 그런 연주자인데 이제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에 대한 어떤 뭐 어떤 맹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이거 너무

0: 라고 누군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첼로 연주자처럼 완전히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가운데 이렇게 해금을 그 울림통의 겉면을 이제 객석적으로 돌려서 여기에 여성을 상징하는 이 가운데 그 제 울림통을 완전히 맞대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거는 네, 약간 매니페스토 같은 약간 선언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형태의 곡이에요.
1: 저는 이런 방식의 음악을 되게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면은 근원적인 소리에 대한 탐구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2: 매우 흥미롭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와 악기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봤고 관객과 이 공연 사이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것도 흥미로워 분위기도 흥미로웠고요. 네, 저는 아주 예술적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그냥 되게 제 개인적인 어떤 해금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그거를 되게 소리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제가 해금을 연주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좀 질문을 가지게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이 말이 제든 마든 뜻밖 살한 개가 피그르르르르르르 문빙마저 떨어지고 황계화선 20척 그 화포 승계전과 떼떼떼 떼나 발소리 두루둥 떼고 치며 좌우각선 부대 동남풍의 배려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불이 부쏙 천재가 다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 물이 부

0: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썩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1: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썩내 죽고 덜렁거리다

가자 웃어가자 갔다 가다가 똥싸 걷다 여봐라 청각.

0: 천개 강로만 오둥오둥 지레가니 이거 웬일이냐.
1: 아이고 승상님 말을 거꾸로 잡아 타버렸어.
0: 언제 올게 다 걷느냐. 말 뽑았지만 쑥 빼다가 얼른 돌려라 뒤다 보자라 얼른 뒤다 뒤.

앉아줘 고해 타줘 고생해줘 고생해 아니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벼 죽고 맞아줘 고해 타줘 고생해줘 고달랑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공감되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0: 마스크. 어? 마스크. 안동 마스크 유명하지 않아요? 마스크.
1: 탈 맞아요.
2: 아, 하회탈. 하회탈.
1: 하회 마스크. 아,
2: 하회탈 얼굴 한번 됩니까?
0: 저요?
2: 예. 잘한다. 근데 전 사실 태어나 처음 와봤어요, 여기를.
1: 안동을요?
2: 아니, 하회마을을. 일단 티켓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안동 시민 있냐? 1,000원이래. 시민 아니면 5,000원인데? 아, 뭐 할인 같은 거 없죠?
3: 네.
2: 연예인도 유명해야 되는 거죠?
1: 네, 안 돼.
2: 연예인 할인도?
1: 연디.
2: 저희 안 와요?
3: 잠시만요.
2: 예.
0: 잠시만요.
3: 사인 하나만 해주시면은 네 분 다 이렇게 무료로 드릴게요.
0: 어? 네. 아, 예. 어머머머 세상에.
2: 사인 누구 거 원합니까?
3: 아, 양상복
2: 님. 나 이게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이거 다 하나요, 우리가?
0: 아우, 예쁘게 귀엽게 있네.
2: 저희 그래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예.
3: 네.
2: 예. 예. 사인 다시 주세요. 저희 계산을 했으니까.
0: 아, 진짜.
2: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나요? 어디로 들어가요?
3: 네, 셔틀 버스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2: 셔틀 버스를 타고?
3: 네, 네.
2: 그럼 버스비가 있어요?
3: 무료입니다.
2: 아, 버스비는 무료. 어,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예.
4: 감사합니다.
2: 어, 저기 있다. 셔틀. 오. 그냥 시내버스야.
0: 와우.
1: 아, 이거 사장 여기 표 여기 넣는 거 아니구나. 이건 갖고 있는데
2: 이런 거야. 아, 근데 여기 엄청 큰갑다. 버스를 타고 들어갈 정도면.
0: 그쵸.
2: 야, 근데 어떻게 가면 옛날에는 여기서 서울까지 간 거잖아. 과거 시험 보고 이럴 때
5: 걸어서.
2: 걸어서 맞지?
0: 걸어서.
5: 아니 근데 선, 양반들이니까 뭐 타고 가지 않았을까?
0: 뭐, 뭐 말이라든지.
2: 근데 내가 볼 때는 말도 사실 기해가지고 거의 노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갔을걸? 야, 다 왔는가 보다.
0: 슈착!
4: 하차합니다.
1: 저기 있다, 저거.
0: 안내소.
2: 종합 안내소. 야, 그럼 가서 한번 물어봐봐, 저 종합 안내소에. 레미가 가서 한번 물어봐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0: 이리 오너라.
2: 어, 이리 오너라. 크게.
1: 여기, 야, 여기 문이 열려 있어.
0: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2: 야, 어른한테 이리 오너라.
1: 야, 야, 어른한테야.
0: 아, 죄송합니다. 시켜서 좀. 네,
6: 잘하셨어요.
7: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2: 해설사.
1: 아,
2: 해설사. 네. 아.
1: 아니, 아까 뭐 궁금한 거 있다 그랬잖아.
0: 아, 네. 저는 사실 여기 옛날에 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7: 아, 그러시죠. 고려 말 때부터 지금까지 한 650년간.
1: 고려 말이요?
7: 네. 그러니까 650년간 풍산 유씨들이 이 집성촌, 그 같은 성씨들만 모여 사는 그 마을입니다.
0: 어, 너무 궁금하다.
7: 네.
1: 그 버들류.
7: 아. 맞습니다. 마을 안에 들어가서 네, 마을 이야기를 하도록
1: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0: 좋아요.
2: 너무 크네요, 근데 여기가.
7: 종갓댁으로 한번 가볼게요.
1: 종갓댁.

0: 여기가 너무 너무 신기해요. 이게 언더잖아요. 네. 예전에
1: 언더. 보일러, 보일러.
0: 이렇게 쓰던 거를 처음 봤어요.
2: 지금도 군불을 지펴서 불을.
0: 아, 아 진짜요? 열어서 봐도 돼요?
2: 난방을 예, 열어 봐도 돼요, 그건. 예.
0: 너무 조그만한데?
3: 되게 깊다.
0: 여기 여기는 좁은데 이렇게 위에
4: 어,
0: 위에도.
4: 얘가 뚫렸어.
0: 어 뚫렸어요. 맞아요.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쓴 거. 하하. 튀기는 그냥 하, 공기를 히타, 뜨겁게 히타. 하니까. 아. 그래서 이거 훨씬 나아요. 이게.
1: 벽난로지 벽난로.
0: 네. 요즘에 그래서 그 스마트 집들은 이렇게 온돌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해서 더 비싸요. 네.
5: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2: 네.
5: 우리 서령이하고 이름이 저기 보이죠, 저거? 뭐 하던 곳이길까요?
0: 오, 찾았어요. 정답.
5: 정답.
6: 주방?
0: 동물들 있는데, 말이나 뭐 그 키우는 동물이 있는데.
5: 오.
0: 맞아요?
5: 정답.
7: 말 타고 그때 뭐 그래도 그때 당시 한양.
2: 네.
7: 서울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2: 우리 여기는 서울까지 가려면 한 달 정도?
0: 아니 여기서 뉴스를 뭐 정보를 받아서 가서 도착할 때까지 정보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딱 도착했는데 제가 적어서, 할 말이 있습니다!
1: 적어서 가겠죠.
7: 자 그러면 뉴 씨 뭐 선생님의 뭐 누가 큰 손자가 태어났답니다.
0: 네.
7: 자 가서 서울로 전화기!
0: 네 알겠습니다.
7: 다닥다닥다닥다닥. 3개월.
0: 안녕하세요. 저 할 말 있습니다.
7: 예.
0: 안녕하세요. 저 할 말 있습니다.
7: 예.
6: 말해 보거라.
0: 류씨 류였나요? 씨 박이었나? 씨 박이었나?
6: 박씨.
7: 박씨.
6: 어 뭐야?
7: 박아 나왔을 것 같은데.
1: 이제 어디로 가야 돼?
2: 예. 아 그러면 이 마을을 650년간 잘 지켜준. 마을의 수호신을 보러 이제 가겠습니다.
1: 수호신이 살아계시나요?
2: 네, 있습니다.
0: 우와,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좁은 게 좋아요.
5: 오, 이쁘다, 여기.
0: 너무 이쁘다.
1: 그러니까, 여기 길 진짜 이쁘다.
7: 우와, 나무 봐.
1: 우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거야.
5: 진짜 오래됐다, 이거.
0: 와, 엄청 오래됐다.
2: 몇 살 좀 됐을 것 같아요?
7: 몇 년 됐어요?
2: 한 650살 정도.
0: 650? 와, 할아버지다.
7: 이게 그러면 수호신.
2: 당산나.

0: 어머, 미션 있는 건가?
1: 그럼 자연스럽게 양반 팀 사...
2: 아, 그렇네. 거긴 장수.
0: 동하는 사이 인거야.
2: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서령이랑 둘이서 이렇게 팀낸 거 처음인 거 아니야?
0: 맞죠.
2: 이번에 처음으로 떨어졌어.
0: 아 그리고 삼촌 오늘 약간 옷이 또 삼촌이랑 약간 커플룩인 거 같은데.
2: 근데 표정이 안 좋아.
0: 맞죠.
2: 이번에 처음으로 떨어졌어.
0: 아 그리고 삼촌 오늘 약간 옷이 또 삼촌이랑 약간 커플룩인 거 같은데.
2: 근데 표정이 안 좋아.
0: 아니
2: 아 표정이 왜 이래 안 좋아. 예.
0: 아 좋죠. 너무 좋죠.
2: 어 뭐
0: 어? 만드신 소리가 들리는데?
2: 아, 무슨 뭐 나무 패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 좀 뭐 한다!
3: 아, 예,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예, 어서 오세요.
2: 아, 지금 이게

0: 들어 가는 게 다르네.
1: 그러니까 역시 다르시다.
2: 한 40년 나무를 만졌는데.
0: 그럼 이게 지금까지 만든 장승이 한 몇 개쯤 돼요?
2: 한 3천 개. 해외에 나가 있는 장승들이 한 300개가 나가요. 각 세계
0: 장승을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 봐요, 진짜.
1: 저도요.
0: 선생님, 그럼 저희도 이걸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2: 아, 만들어 볼 수 있죠. 근데 만들기 전에 의식을 하는 게 있어.
0: 의식이요?
2: 그걸 해야 하고 만들어야 돼.
1: 어떤 의식?
3: 뭐예요?
0: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무슨 의식인지 모르겠는데.

0: 풀로 엮어가지고
1: 이렇게 줄을 만드는 거예요.
2: 그래서 집신도 제 짝이 있다.
0: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신발을 또 만드는 거예요. 집신 짝이 있다고.
2: 친구 있어.
0: 어, 친구 친구.
2: 오케이.
0: 친구 친구. 그러네. 여긴가 봐.
2: 누구 없네? 들어가도 돼요?
0: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2: 아, 안녕하세요.
3: 네.
0: 안녕하세요.
3: 들어오세요.
0: 아, 선생님 와, 안녕하세요.
2: 대박.
0: 우와, 뭐 하고 계세요?
3: 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아, 근데 지금 이거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3: 이거 이제 멍석하는 거예요. 일종의 돗다리.
0: 그렇죠.
2: 뭐 말릴 때 위에 올려서.
0: 아, 이렇게 해놓고.
3: 대한민국의 말로는 멍석이잖아요.
0: 네. 네.
3: 이걸 뭐 코리안 카펫.
2: 코리안 카펫, 네, 맞아. 카펫. 아니, 발음도 너무 좋으셔.
0: 예, 코리안 카펫.
2: 예, 코리안 카펫, 맞아요.
3: 야, 난 눈 감고 할 때 이거는
2: 쇼, 쇼.
0: 선생님, 이거 몇 살 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3: 나이가 뭐 20세 전에 어른들 하는 거 보고 20세 전에 왜 애기 남아 금색 하지요.
0: 금줄.
3: 금줄 하는 네. 거 보여줄까요?
0: 예. 저희도 해볼 수 있나요? 이렇게?
3: 하면 되죠. 요 한 반테만 하면.
0: 알겠습니다.
3: 세 개씩? 예, 여섯 개씩 하면 돼.
2: 여섯 개? 아, 하나, 둘, 세
0: 개,
2: 셋.
0: 세 개 해서.
2: 진짜 아니네. 이거 어려운데 제가 할 수 있지?
3: 이건 좀 어렵지.
2: 이쪽이요?
3: 잘 안 된다.
2: 아니, 망했어요. 진짜 이제
0: 3두까지 지금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속 근육 쓰는 느낌이야.
2: 지금 근육이 안 보이는데 여기 근육도 아파요.
0: 선생님 한 이 정도 길이면 되지 않을까요?
3: 되지.
0: 저는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 낳고 싶으니까 딸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2: 네.
0: 선생님 이런 숯도 이거 좋은 숯 써야 돼요?
3: 소나무 떼는 거.
0: 소나무?
3: 소나무 떼는 숯이래 이제.
0: 아 그래 무조건?
3: 참나무 숯은 안 돼.
0: 아니 튀르키예에도 이런 거 있어요? 애기 나면은 뭔가 이제 뭐 애군이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걸어놓는.
2: 들어오지 마보다는 그냥 그 악마의 눈이라는 거를 무조건
0: 블라이.
2: 예, 애기 위에 옷에다가 이렇게 걸치거나.
0: 애기한테?
2: 네.
0: 딸아 아빠야 빨리 오렴. 딸아 엄마는 일단 없는데 그래도 나는 딸부터 만들고 싶다. 둥둥둥 내 딸이야. 동동 도리도리 도리동동 어허 동동 내 딸아. 선생님 근데 저희 잘 만들었어요? 봐주세요.
3: 저
0: 몇 점인가요? 점수 좀 매겨주세요.
2: 점수요?
3: 뭐 80 한 5점 정도.
0: 저요?
2: 85? 와 합격!
3: 얘는 한 70점 정도.
2: 아 그래도 합격했어요. 아
0: 선생님
2: 합격.
0: 저 100점 같은데 85점이에요.
3: 네 100점은 줄 수가 없지.
0: 아 그럼
2: 뿌듯해요.
0: 그럼 이게
2: 85? 와 합격!
3: 얘는 한 70점 정도.
2: 아 그래도 합격했어요.
0: 아 선생님
2: 합격.
0: 저 100점 같은데 85점이에요.
3: 네 100점은 줄 수가 없지.
0: 아 그럼
2: 뿌듯해요.
0: 그럼 이게 이 솔 냄새가 너무 좋다.
3: 좋죠.
0: 네. 그다음 뭐 갔어? 어이, 잠시만 내 코를 왜 만져요?
4: 자,
0: 아, 선생님.
4: 이쪽은 한번 해보라고.
0: 네. 선생님 네. 지금 저만의 네. 코가 있어가지고.
5: 선생님 네. 이거는 너 근데 선생님이 많이 해놨어.
2: 그러게요, 많이 해놓으셨네요.
5: 여기서 이제 너의 독창성을 만들어내.

0: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1: 와 이거 선생님 예산일이 아니네요 이게. 역시 예술의 길은 멀다.
2: 아따 멋있다. 그럼 요거 장식이 다 만들어지면은 네. 이제 점안을 해야 돼. 점안하고
1: 점안은 또 뭡니까?
2: 점안은 눈동자를 찍는 화룡점점. 아~ 그 세상을 밝게 보라고 더러운 것은 보지 말고 그 안에다 까맣게 해줄 때.
1: 아, 좀 눈빛 살아나네요.
2: 예. 네. 화룡점점. 네.
3: 근데 삼촌가 진짜 잘 만드셨다.
2: 가훈이나 뭐 긁기 좋은 거 있으면 있어봐요.

0: 회사에 갖다 놔야겠다, 회사에.
1: 야, 빨리 와! 왜 이래 안 와?
2: 삼촌, 언니!
0: 오, 뭐예요?
3: 우리 작품.
1: 아, 진짜 너희는 진짜 쉬운 거 만들었네.
3: 뭐래? 지금 이거 장난 아닌데. 야,
2: 이거 어깨까지 운동 들어봐.
1: 우리는 이거 다 팠다.
0: 다 팠어요, 저희가.
3: 뻥치네.
2: 진짜예요.
1: 진짜라니까.
3: 색칠만 했겠지, 색칠만.
2: 절대.
3: 야, 우리 이거 하는 동안에 색칠 공부하고 있었네, 둘이서.
1: 자, 우리 이래미, 네. 승태.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뻐요? 요게 1번, 2번.

0: 먹고 싶은 대로 나누기. 자, 기사님들 들어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서. 매니저들 다 들어와. 자, 카메라 지금 들고 있는 감독님 빼고 다 들어와요. 오디오 감독 빨리 다 들어와. 요쪽 장성, 요 오른쪽으로 찜닭. 요쪽 장성, 왼쪽으로 안동 강구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 한 번만 딱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빡!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막 고민하기 없습니다. 예, 예. 알겠죠?
1: 와, 어떡해.
0: 자, 자, 간다. 자, 됐지?
2: 네.
0: 하나, 둘, 셋! 자, 이제 카메라 감독님 오세요. 카메라 감독님들. 빨리 다 들어. 하나, 둘, 셋! 어, 우리 카메라 4대! 우리 카메라 4대!
3: 거의 음향팀이 없어.
0: 음향팀?
3: 어, 이건 안 들어가. 그냥 이것만 나와. 비디오만 나와. 이건 없어요.
1: 예. 우리 멘트만 살려.
0: 아, 이때 녹음하는 거 있대. 녹음하는 거. 자, 그러면.
4: 자, 우리 마지막으로 카메라 감독님 한 분 계세요.
0: 아, 한 분 더 있어.
4: 감독님은 이제 카메라 앵글로 정하신대요.
3: 아, 앵글로 정하신대.
2: 두둔. 두둔, 두둔, 두둔.
0: 중단기요?
2: 두둔, 두둔,
0: 중단기요? 아! 야! 자, 그럼 가시죠. 강구동원 출발!
1: 출발!
0: 출발!
1: 진단 출발!
0: 출발!

0: two, one. It's time to celebrate. It's time to celebrate. 신당 나왔습니다. 어디 계시죠?
1: 우와! 대박상 우원 어떻게?
0: 천천히 찐당 이거를 두 분이서 많은 것 같아 다 드셔요.
1: 잘 먹겠습니다.
2: 오 마이 갓.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
1: 아니 저기야 레미야 너 폭폭살 좋아하니 이런 거 물론 좋아하니?
2: 저는 폭폭살 좋아하는데 오빠는 어떤 살 좋아해요?
1: 나 그럼 이거 야, 이게 제일 맛있는 건지 알지? 돌림뼈 이거
2: 몰랐어요.
1: 내가 먹을게.
2: 잘 맞았어. 왜냐면 한국 분들은 보통 폭폭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잘 맞아요. 저는.

0: 조림닭 나왔습니다.
1: 뭐야?
0: 조림닭 나왔어요. 이제 찜닭도 다 먹기 전에 조림닭 나왔어요. 좀 이따 해줄 거 그랬나?
2: 아니요, 아니요.
0: 네.
2: 우와.
0: 이거는
2: 아, 이렇게 아예 다르구나. 네,
0: 국물이 없어요. 저 아. 당면도 없고 이게 아. 말 그대로 바짝 졸인 거.
2: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 네. 여기는 당면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떡이 들어가 있네.
2: 조림닭 먹어보자. 조림닭. 와.
1: 고구마 좋다. 고구마예요?
3: 응. 우리 맛있게 먹는 거를 찍어서 보낼까요?
2: 누구한테?
3: 상구 오빠한테. 보내야지.
2: 보내. 야, 야, 면치기. 면치기 찍어.
3: 우리 지금 이거 먹고 있어요. 두 마리 먹고 있어요. 와. 뭐 드시고 있어요?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보내야지. 거기도 궁금하긴 해요. 고등어 유명한 거 보니까 맛있겠죠?

0: 배고파요 너무.
1: 근데 너는 젊은 애들은 찜닭 좋아하지 않나?
0: 생선류 좋아해요.
1: 여긴 건데 맛집의 느낌이 좀 나. 맛집의 느낌에.
0: 따라따따.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니, 무슨 광고동을 벌써. 예. 네.
3: 어서 오세요.
1: 아 지금 이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4: 예, 네, 저희가 지금 고등어 마지막 간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원래 고등어 작업은 원래 내장 제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피부물을 빼고 난 뒤에 다음에 저희 간을 치고 한 2, 3일 숙성을 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나가고 있거든요.
0: 아니 고등어들 진짜 싫어요.
4: 이게 국산.
1: 국산.
4: 국산. 저희는 국산만 쓰거든요.
1: 아니 근데 왜 유독 안동 지역에만 이 강고등어가 발달이 된 거예요?
4: 안동이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오는 생선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다 보다 상해버리니까. 그래서 중간에 상하기 직전에 간을 치고 안동까지 와서 그 짭조름한 맛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혹시 20g의 전설 아십니까?
1: 20g의 전설이요?
4: 예.
1: 모르는데?
4: 그분은 고등어 간을 칠 때 딱 잡으면 20g입니다.
1: 딱 잡으면 20g이요? 20g,
4: 네. 이동산 간접이라고.
1: 따드님이에요?
4: 예,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이거 20g 그럼 잡을 수 있어요? 딱?
4: 자.
1: 아, 눈 감고 하세요. 눈 감고.
0: 에이, 설마.
4: 여기 딱 20g.
1: 에이. 딱 이거 지금요? 네. 그럼 딱 그대로 있어요. 더 하지 마요. 잠시만. 나도 딱 잡으면 20g이다. 나 딱 잡으면 20g이다.
4: 잡으세요. 네.
1: 잡으세요.
0: 그랬더니 맞으면 되게 웃기겠다. 이게 어려워요, 삼촌. 20g 어떻게
1: 잡았다.
0: 어떻게 한 번에 잡아요?
1: 20g 잡았다. 아, 쎄. 0입니다, 0. 0. 네. 0, 0이야, 0. 0, 감독님. 0. 0. 갑니다. 와! 자, 올려주세요. 우와!
0: 진짜 20g!
1: 우와! 달인 인정.
0: 네, 와, 대단하시다.
1: 간제비?
4: 간자비.
1: 아, 그럼 이제 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0: 네.
1: 조림 2인분이라 부위 하나.
0: 맛있겠다.
1: 예, 좀 해주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맛있게 해서 안동의 찐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0: 와중에 이레미 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1: 왜요? 무슨 영상이길래?
0: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1: 와, 뭐야?
0: 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1: 어머머머.
2: 여기는 조림. 여기는 맛있게 먹는 승초밥.
0: 오, 또 맛있어 보이는데?
1: 아, 진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 마이 갓! 와! 무슨 일이야?
0: 대박 대박. 바삭바삭 소리 들어봐. 이 머리를 씹어 먹어도 맛있다.
1: 이게 뭔 일이야? 어머 세상에.
0: 와 근데 이거는 그냥 가운데요 저거. 네. 이거 뭐 따로 먹는 방법은 없죠 사장님?
3: 있습니다.
0: 뭐 먹는 방법 있어요?
3: 자 일단

0: 농어는 고갈비 혹시 아십니까?
1: 고갈비, 아, 예. 많이 들어봤죠.
0: 그러면 뼈를 접당히 보십시오. 예. 아, 그 부분. 예.
1: 여기, 여기. 예. 오, 그거
0: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쪽 부분. 예. 쭉. 아. 여보다 드신 거.
1: 아, 이거를요? 예. 저만 먹으면 되나?
0: 자, 자, 네, 잡고.
2: 여기네.
0: 예. 예. 뜯어 드셔보세요.
1: 뼈까지 먹지 말고 삶았다.
2: 와, 진짜 짭짤하고 맛있어요.
1: 맛있어?
2: 네.
1: 와,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바삭함하고 맛하고 다 가지고 있거든, 요거. 와,
2: 뭐 세상에. 와.

0: 고등어찜! 고등어, 한고등어도 먹되 조림 먹어야 돼, 조림. 조림. 아~
1: 한고등어는 뭐 제가 워낙 또 좋아하는데 네. 조림 이거는 와 신의 한 수인데요.
2: 안동에서 나오는 고춧가루 그다음에 좀 태양초거든요. 태양초 그리고 그다음에 무. 좀 안동에서 나오는
3: 모든 재료를
2: 재료입니다.
3: 아, 사장님 그런데 안동에서 물이 유명하다고.

0: 힘들어가거든요. 아. 배가 당겨주는 대로 쭉 당겨가면 되는 거예요. 아. 뭐 시범 한번 좀 먼저 보여주실까요?
1: 아, 제가요? 네. 세월의 흐름에 맞게 되구나. 이렇게 잡는 건가요? 네.
0: 자, 처음에 자세 잡으실 때 배가 당기면 힘 빼고서 엉덩이가 먼저 딸려와요. 그렇죠. 네, 이 상태로 해서 오케이.
2: 이거 하는 건 뭐지? 나 TV에서 이거 봤는데?
3: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라앉죠. 이렇게.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라앉죠. 이렇게.
2: 아, 맞네.
4: 로미안은.
2: 아, 나 TV에서 왜 이거 봤지?
1: 아,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5: 이거 맞아요, 이거?
2: 가라앉는다. 내가? 야, 한 명이라도 서자. 한 명이라도 서자. 진짜 자존심 걸렸다.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5: 아, 가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어렵다, 이거. 아.
1: 아, 떨린다, 이거 또. 어, 왜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벌써 설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빠질까 생각. 어, 빠지면 안 되는데.
5: 한국 선수 화이팅!
6: 출발하겠습니다.
7: 주시기 힘들어.
2: 우와! 어떡해.
5: 어떡해!
2: 나 근데 이 배, 나 배도 무서워. 안녕! 갔다 올게요!
5: 안녕! 안녕!
7: 따뜻해요?
2: 물 아, 생각보다 안 차.
7: 어,
5: 안 차?
7: 어, 좋아.
5: 나 좋아했대.
2: 어, 어. 와, 씨.
1: 무섭다.
2: 쓰리, 고!
5: 랄라!
2: 감사합니다. 예.

0: 마이 갓.
1: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0: 자, 쓰리고야.
1: 다리가 가운데로, 팔 가운데로.
2: 아, 이렇게요? 오케이.
0: 준비되면 쓰리고해.
2: 아, 진짜. 오케이.
0: 오케이. 쓰리고 해줘.
2: 오케이, 쓰리고. 맞다. 오.
0: 오케이. 쓰리고 해줘.
2: 오케이, 쓰리고.
0: 천천히 해, 천천히. 너 준비되면 출발할 거야.

0: 뛰세요.
1: 하나, 둘, 셋, 쓰리, 고!
0: 와우!
1: 쓰리, 고!
0: 와우!
2: 좋았으면 이걸 해야지.
3: 썸 타러 가자.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0: 전하.
1: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0: 예?
1: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소.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2: 네, 전하.
3: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0: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1: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3: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5: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진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0: 2025년 7월부로 광명시립 전통예술단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지금 새롭게 출발한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경기 우따리 농악의 광명 농악을 토대로 전통 예술을 하고 있었던 단체인데요. 전통 예술을 깊게 계승 발전만 시킬 게 아니라 창조적이게 새롭게 전통 예술이 현대적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비트업 광명은 450년의 역사를 가진 광명 농악에 행진하여 연주하는 마칭 밴드 음악을 결합해 K마칭 농악을 선보였습니다.
0: 농경사회에서 했던 행해졌던 그 농악이라는 그 장르를 무대화시킨 것 더불어 그 무형유산에 갖춰진 전통예술이 현대적이고 조금 더 재해석되면서 보는 예술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예술로 발전시켜보자 해서 K마칭 농악이라는 기획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 정적을 깨우는 첫 번째 박동. 과거 마을의 입구에서 판의 시작을 알리며 쳤던 농악. 문구수로 놀이판의 문을 엽니다.

0: 좋아요.
1: 문꽃과 비나리는 말 그대로 앞에 문을 여는 거죠. 관객들을 맞이해서 입장이라고 하는 입장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복을 빌로 가기 전에 길놀이 형식입니다. 그리고 길놀이가 끝나고 나면 오늘 오신 관객들에게 복과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빌어드리기 위해서 불러주는 비나리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2: 흥을 돋우는 농악의 꽃, 소고춤의 풍성한 춤사위가 무대에 활기를 더하고

0: 전통 농악의 흥과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1: 네, 소고춤과 번화놀이, 열두발 상모, 기접놀이까지 다양한 전통 연희가 그야말로 휘몰아친 무대였습니다. 광명농악은 소하리 철산리 지역에서 450년 전부터 내려온 대표 민속문화로 놀이의 흐름이 빠르며 변화무쌍한 판꿀이 특징입니다. 특히 농악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광명농악의 무동놀이도 만나볼 수 있어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2010년 광명시립농악단으로 출범한 광명시립전통예술단은 그동안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연주와 가락으로 시민들에게 삶의 위안과 활력을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광명농악의 감동과 신명을 전해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한국무용 하면 정갈한 한복을 입고 정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정중동의 춤사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한국무용의 고정관념을 아주 시원하고 강렬하게 깨뜨릴 작품입니다. 바로 서울시 무용단의 스피드인데요. 스피드는 지난해 초연 당시 전석,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를 두 배로 키우고 안무부터 무대 구성까지 전면 업그레이드한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한국무용의 기본 요소는 바로 장단이죠. 이 작품은 우리 춤의 속도를 결정하는 장구 장단을 활용해 관객들을 숨가쁜 시간의 소용돌이 속으로 초대합니다. 한국무용의 역동성과 동시대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 한국무용의 심장이 뛴다. 서울시 무용단 스피드. 빠름과 느림, 그 경계를 허무는 몸짓. 숨막히는 속도의 미학. 한국춤의 장단과 우리 시대의 속도가 만나는 무대.

0: 달했다가 다시 느림의 미학으로 회귀하는 속도의 변주를 단원들의 역동적인 몸짓으로 그려냅니다. 전통적으로 장단과 함께 호흡해온 우리 춤. 그중에서도 장구는 한국춤의 기본이 되는 박자와 속도를 주도하는 핵심 악기인데요.
1: 장구 장단이 다양하게 변하면서 한국 무용의 다양한 레퍼토리가 발생한 것처럼 장구가 바로 그런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는 속도를 주관하는 어떤 악기의 매체가 돼서 그 장구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도에 따라 뭐 액티브하게 팍 튈 수도 있고 느린 연주를 할 때는 우리가 느린 파동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것으로 매칭을 해서 스피드 작품을 고민했습니다.
0: 이번 무대는 공간 전체가 거대한 장구 형상으로 변모했는데요. 무용수들은 장구 세트의 울림 속에서 악기와 하나 되어 호흡하고 움직입니다. 장구의 궁편과 채편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타악과 전자음악 연주자, 미디어 아티스트가 자리했는데요. 무용수의 움직임과 교감하며 무대의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1: 장고의 국악기와 서양 음이 만나야 콜라보가 이루어져야 이 동시대성을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음을 그냥 기계음으로 녹음한 것을 트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를 직접 다 만들세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아날로그적인 방법일지라도 훨씬 우리 스피드하고는 얘기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콜라보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0: 독창적인 춤사위, 독특한 무대 연출만큼이나 민천홍 디자인 감독의 무대 의상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의상은 한국 전통 복식의 유려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무용수와 함께 시간과 속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2: 제가 이 작품을 시작하면서 주목한 것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는 그 장구의 모습입니다. 장구의 그 채편의 높고 가벼운 소리는 흰색으로 상징해서 의상에 접목을 시켰고요.

선도입니다. 이 5분의 즉흥물을 채울 주인공으로 서울시 무용단의 차세대 대표 주자 김민지와 노현택이 각각 무대에 섭니다.

0: 솔로 파트는 정해진 게 없는 상황들 속에서 뭐 영상이나 음악이나 무용수가 추어지는 춤이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 속에 있어요.
1: 근데 또 한국 춤의 매력이 되게 즉흥성이잖아요. 한국적이지만 지금 이제 현대적인 춤이 또 많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파괴신에서 이제 파도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연택 단원도 자기의 이제 의미를 좀 담아서 했고 이제 저도 파도가 휩쓸려간 자리에 공허함 뭐 이런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이야기를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사람들이 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놓쳤던 감각과 감정들을 좀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1: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2: 속도의 끝에서 파도처럼 분출하는 에너지, 그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스피드는 빠른 속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속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0: 우리가 다 이 빠른 세상에 빠름에 적응 못하는 것이 인생의 낙오는 아니잖아요. 빠름과 느림은 내 안에 있다. 내가 1초를 빠르게 생각하면 빠른 거고 내가 1초를 너무 느리게 생각하면 느린 것처럼 각자의 주어진 시간은 똑같을지언정 내가 느끼는 속도로 내 삶을 주관하며 사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하고 떠날 수 있다면 좀 훈훈해지지 않을까요?
1: 빠르게 흘러가는 속도 끝에서 비로소 마주하는 나의 모습. 한국 춤의 미학이 동시대와 만난 서울시 무용단 스피드. 앞으로도 한국 춤의 역동성과 가능성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2: 무대를 가득 채운 장부의 울림 어떻게 보셨나요? 보는 저도 숨이 가빠울 지경인데요. 한국춤 고유의 선을 살리면서도 역동적인 춤사위로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를 표현한 스피드. 지난해 서울시 무용단의 윤혜정 단장이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 출연해 우리 춤은 느리고 정적이라는 편견을 깨고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그리고 빠름의 절정 이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관객에게 새로운 물음을 던집니다.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한국 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스피드. 앞으로도 우리 무용과 국악이 나아갈 새로운 지평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앤 사람. 무가를 바탕으로 레게,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음악을 접목해 늘 신선하고 색다른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추다의 차지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앨범 소수민족으로 올해의 앨범과 곡 허세로 최우수 R&B&N 소울을 수상하며 음악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몽환적이고 강렬한 음악을 선보이는 추다의 차지스의 추다의 씨를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3: 네, 안녕하세요. 추다의 차지스의 보컬이자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다혜라고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문화인 공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 네,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년 만에 우리가 네. 만나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2: 5년이 지난 근데도 어쩜 이렇게 그대로인지
3: 같이 그대로이십니다.
2: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 인사를 네. 해야죠. 예. 아니 사실 뭐 추다의 차지스는

0: 이제는 그냥 하나의 그룹, 밴드라는 이름보다도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어요.
1: 아무래도 없던 장르를
0: 네.
1: 저희가 명명해서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0: 네.
1: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0: 와, 벌써.
1: 예,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생각하시다가도 이제 그 명칭대로 불러주시더라고요.
0: 근데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어떤 장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저희가 무가

0: 명명을 해서 저희 밴드 네임 앞에 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1: 아니, 뭐, 지금 추다의 차지스 활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룹 같이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6년밖에 안 됐어요?
0: 네, 6년이나 됐더라고요, 사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네.
1: 오, 그럼 결성된 게 2020년이었던 거예요?
0: 앨범 1집이 나온 게 2020년도에 1집이 나왔고, 사실 저희가 앨범 텀이 좀 길어서 5년 만에 신보가 나온 거죠, 2집이.
1: 와, 그럼 그간의 활동을 1집 앨범으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곡이 적잖아요, 1집 곡으로는. 그래서 5년 동안 저희가 라이브 공연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놨던 곡들을 모으다 보니까
1: 모아서.
0: 이제 2집까지 내게 됐죠.
1: 추다의 차지스는 우리 추다의 씨를 주축으로 한또 멤버들이 있잖아요. 다른 멤버들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기타, 베이스, 드럼 이 멤버들이 있고요. 저희가 4인조 혼성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차지스는 그 차지예요. 니 차지야 할때그 차지.
0: 네, 맞아요. 순우리말인데요. 누군가의 몫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음악이 아까 무가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굿에서 파생된 어떤 정신이다 보니까 좀 애군을 쫓아주고 좋은 것들을 빌어주는 메시지, 그리고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음악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많은 복된 것들을 여러분들의 차지로 가져가셔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추다의 차지스라고 지었습니다.
1: 복을 빌어주는 이름이네요,
0: 네.
1: 그러면. 아니, 또 약간 처음에는 좀, 이게 어떤 장르지? 생소해서 굉장히 팬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좀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0: 네.
1: 작년에 드라마 폭싹소가수다의 OST 또그 작업을 함께 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청춘가.
0: 네.
1: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게 된 건가요?
0: 우연히 그 음악 감독님께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작업 의뢰를 한번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가요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추다혜 씨의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감독님도 작업을 안 해봐서 어떨지 모르니 한번 데모로 작업을 해보자라고 먼저 제안을 하셔서 데모를 했는데,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하셔서 뭔가 일사천리로
1: 좋았겠네.
0: 연출부에까지 진행이 돼서 그 곡을 제가 부르게 됐어요.
1: 이야. 꼭 하고 싶었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의뢰가 왔을 때.
0: 뭐랄까. 저도 제가 만드는 곡 외에는 그 다른 분이 써주신 곡을 더군다나 약간 가요의 느낌을 살려서 한 적이 거의
1: 드라마
0: 없어요.
1: OST도 처음이고요.
0: 네, 드라마 OST, 예전에 OTT OST를 한 적은 있었는데, 이런 드라마는 또 처음이라서, 그래서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대로 불러보겠다라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다행이었어요.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축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았어요. 2026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정규 2집, 소수민족이 종합 분야에서 올해의 앨범 상을 받았고, 정말 평론가와 대중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앨범에 수록된 곡, 허세. 요 노래로는 최우수 R&B&Soul을 받아서 2관왕을 안았는데, 와, 아니, 그러면 1집을 내고 5년 만에 2집을 냈는데, 2집이 지금 대박이 난 거잖아요.
0: 그렇게 됐어.
1: 축하드려요. 수상 소감 좀 한번 들어볼까요?
0: 너무너무 감사했죠. 일단은 저희가 앨범을 굉장히 오랜만에 냈잖아요. 5년 만에 냈는데,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그 앨범.

0: 좋다, 잘한다, 좋다. 부귀동동, 니나니. 뭔가 이렇게 축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네. 그런 곡 제목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1: 네, 맞아요. 거의 이제 부귀동동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부자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시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네. 좋다, 잘한다, 좋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을 되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과장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 네. 글귀 자체가
0: 그러니까요.
1: 네, 가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아봤어요. 가사로 좀 표현하고 또 그게 제목까지 이어지게끔.
0: 그러면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하는 거예요?
1: 작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하진 않고요. 네. 그 무가집에 있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직접 불러주시는 말들, 네. 내려오는 말들을 좀 체록해서 편집을 하기도 하고 제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그대로보다는 좀 조합을 해서 네. 좀 써서 작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작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를 삼아서 저희끼리 이제 즉흥으로 연주를 하면서 작곡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아니 그럼 무가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 건가요?
1: 그렇죠. 각 지역마다 굿이 다 달라요. 황해도굿, 평안도굿, 서울굿, 뭐 진도시킨굿, 동해안별신굿,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아직 그것까진 다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0: 앨범 곡마다 상을 받네요.
1: 뭐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요. 상 뽑, 그러게요. 상,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것도
0: 언니, 근데 한
1: 운이잖아요.
0: 번은 운이겠지만 두 번은 운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조금 저희 음악이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유니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0: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랑 갑자기 소리를 할때 너무 달라지면서 뭔가 더 하이톤과 그다음에 굉장히 신비로운 소리를 내주셨어요. 아, 팔색조 같으네요. 근데 원래 연기자가 되고 싶었다고요?
1: 감사합니다. 네, 아주 어렸을 때는 연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좀 커서 해라, 대학교를 가서 좀 해라라고 하셔서 우연찮게 고등학교 때 민요를 특기적성, 저희 때는 특기적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걸로 좀 민요를 외부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셔서 하는 그 민요 클래스를 듣다가 선생님께서 너는 민요에 재능이 있는데 민요를 해보지 않겠니?라고 제안을 하셔서 그럼 저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로 뭔가를 할순 없냐 했더니 아 그럼 너가 이걸 특기로 삼아서 연극과를 진학을 해라 이렇게 해주셔서 한 1년 열심히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아니다. 너는 민요를 해야 될것 같다.
0: 너무 잘했던
1: 네,
0: 거예요.
1: 그래서 뭔가 욕심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민요를 해야 될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요로 먼저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어요. 국악과에.
0: 그러면 고등학교 때 예고를 나온 게 아니었어요?
1: 네,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0: 그때까지는 그 음악을 한 것도 아니고요?
1: 네, 그냥 혼자 뭐 친구들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른 정도로 했었고
0: 어머머머.
1: 전공은 한 1년 정도 하고 들어갔어요.
0: 야, 그럼 그 특기적성 시간을 갖기 전까지는 사실 서도 민요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겠네요.
1: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어렴풋이 저도 알고 있었던 정보가 그런 거는 아기들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예술인,
1: 네. 저는 이제 와서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워낙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근데 뭐 입시곡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0: 와, 지금의 추다혜를 만들어준
1: 네.
0: 그때.
1: 저는 이제 와서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워낙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근데 뭐 입시곡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0: 와, 지금의 추다혜를 만들어준 그 스승님과도
1: 네.
0: 아직 연락을 하고 잘 지내시는 건가요?
1: 아니요. 연락.
0: 아, 그건 아니에요, 또.
1: 제가 연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그런데 제가 미련이 남아서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연기를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그 연기도 했어요?
1: 그럼요. 그래서 연기로 다시 또 전공을 해서 대학교를 다시 진학했죠.
0: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도 보니 다시 소리하는 게또 그리웠나요?
1: 우연히 그래서 연기도 했어요. 연기극도 하고 창작 음악극도 하고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다가 싱싱을 제가 다시 하게 되면서 민요를 자연스럽게 다시 하게 되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과거에 만났던 민요와 굉장히 다른 방식의 민요였잖아요. 싱싱해서 하던 모습은. 그러면서 좀 자유로움을 굉장히 느끼면서 다시 민요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경계 없이 민요도 하고 연기도 하고 다양한 무대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무가에 빠지게 된건 언제예요?
1: 무가는 이제 싱싱을 그만두게 되면서

0: 오케이 하겠다고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게 되었어요.
1: 처음 그럼 추다의 차지스를 만들 때부터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0: 네, 처음부터 그렇게 명명을 하고 시작했어요.
1: 아, 예.
0: 예, 안 그러면은 이제 좀 낯선 장르다 보니까
1: 네.
0: 여기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 과정을 한 마리

0: 동양 고주파의 음악은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고
1: 무채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얀색이도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를 섞어도 되게 저희는 어울릴 수 있는 밴드예요.
2: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간 것 자체부터 이미 실험적인 뭔가 재미난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번 공연은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홍대 클럽 공연이고요. 클럽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신날 것 같고 그냥 공간적인 그리고 그 홍대라는 네이밍과 친구들이 주는 평안함이 있고요.
3: 저는 좀 음악에서 베이스 음역대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음계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줄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은 56현 정도 돼요.

0: 오히려 사이킹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제가 되게 받았어요.
1: 포스트락 같은 경우도 그 악기 일부가 이제 전통 악기라는 게 좀 많이 생겼고요.
2: 또 공연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산 시립국악단 제70회 정기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현입니다. 와. 이제 우리 안산 시립국악단 올해로 이 정기 연주회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실까요? 맞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70회, 70번째. 사람으로 치면 고희이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종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어서 다음 무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악기가 뭘지 한번 맞춰 보실래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께서 이 악기가 없으면 음악이 심심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악기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는데 저음의 소리가 사람이 우는 소리보다도 더 아련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 악기는 두 글자인데 뭘까요? 와, 역시 대단하세요. 야, 안산이 진짜 국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도시라고도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바로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퀴즈를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이 무대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이번 무대는 가사 없는 판소리라는 산조 명인들의 설명처럼 기본 바탕에 특색 있는 선율을 더한 아쟁의 매력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소리 명창이기도 한 김일구 선생에게 전수받은 경이로운 소리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태백 아쟁 명인이 전합니다. 이태백류 아쟁 산조에 의한 협주곡 따뜻한 박수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응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가장 경쾌한 민요 중에 한 곡이 바로 경기 민요인데요. 이 경기 민요 중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곡 창부타령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창부타령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들을 다음 곡은 아주 해학적인 창부타령 그리고 서정적인 매화타령. 자, 그리고 익살스럽고 흥이 넘치는 자진방아타령과 장기타령. 좋다. 여러분들의 그 추임새에 이어서 우리 국악인 견두리 씨와 안산 시립국악단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커졌잖아요. 이제 이 다음 무대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더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요즘에 스트레스들도 많이들 받으실 텐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돈도 안 들어요. 뭐 힘도 많이 안 들어요. 콧노래 자주 부르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되고요. 심신안정에도 좋아서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대요. 그래서 오늘 이분과 같이 콧노래도 부르고 좋은 노래 따라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섬 뭘까요? 정답!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는 신나게 놀아주세요. 아낌없는 박수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가수 서른도 씨의 무대입니다.

0: 계시고.
1: 자, 일찍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삼바 이연부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흔들어 보자고요. 좋아요? 좋아요. 엄마 주세요. 우!

연배가 다 비슷해 보이셔서 그 좋은 우리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서울 예술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자들이 함께 이 무대를 채울 텐데요. 여러분들 신나게 춤추면서 우리 서른 도시랑 즐기실 때 이분들은 무대 뒤에서 준비하느라 지금부터 즐길 거니까 더 큰 박수와 추임새로 맞아주시죠. 자, 서울 예술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자들이 이동주류 소고놀이 한바탕 신명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씨구!

시립 우르쿠각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리틀 엔젤스 단원. 작은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1: 네, 저도 네. 하고 싶었어요. 리틀 엔젤스.
0: 꿈이었지 네, 다들. 네. 그렇죠.
1: 박은영 팔단 어렸을 때도 되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귀여웠습니다. 네. 그러다가 국립 네. 국악고등학교 무용과를 거쳐서
1: 네,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0: 그러십니까? 네. 그러네요. 국립 네. 국악고등학교. 네. 유명인들이 너무 많지요. 네.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네. 한국무용학과에 진학합니다. 네.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네? 그야말로 이제 무용과 이 미술로 길어진 가방끈입니다. 네. 방송하는 틈틈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 아주 대단하고 상당한 스펙을 쌓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1: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또 2011년 K본부 연예대상 신인상 그리고 2013년 K본부 연예대상 우수상을 받으며
0: 또 맞나요?
1: 네, 순탄하게 아나운서 생활을 하던 중에 네. 2019년 네, 3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 K본부를 퇴사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박은영 팔단은 네. 프리랜서가 되어서는 이제 국악방송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갑니다. 네, 2021년 추석 공연 한가위만 같아라 공연을 진행했고요. 또 문화인 공감이란 프로그램 MC이기도 합니다.
0: 그래요. 이 국악방송의 둥지 틀기를 잘했습니다. 네. 웰컴 국악방송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자, 박은영 팔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2: 네, 오늘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사실 2007년에 방송국에 입사해서 아나운서로서 누굴 까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뱃속의 아이와 함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혼자 출연하신 게 아니네요.
0: 네. 저 뱃속에 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그렇다고 해서 둘이 출연했다고 해서 출연료 두 배인가?
1: 그건 아니죠.
0: 예, 그렇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0: 그렇죠. 아나운서 시절에는 누굴 까본 적이 없죠. 네. 네.
1: 그럼 이제 이에 맞서는 흑돌 양지은 7단입니다.
0: 양지은 7단. 네. 지금 모습 보입니다만은 국악인입니다. 네. 네. 벌써 4년 전이네요. 2021년 TV조선 미스트롯 시즌2에서 네. 와일드카드로 네. 결승에 진출합니다.
1: 맞아요.
0: 최종 진의 등극. 네. 1등을 했다는 얘기지요.
1: 네, 맞아요.
0: 단숨에 네. 정상에 오른 실력파 바로 네. 그 사람입니다. 네.
1: 그런데 이 양지은 7단은요. 네. 미스트롯 시즌2에 나가기 전에 국악인으로서 더 유명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김순자 명창의 제자로 20여 년간 사사를 받은 제자라고 합니다.
0: 제주 출신 흥보가 무형유산 이수자 1호.

0: 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1: 말은 안 됩니다.
2: 아, 말은 안 돼요?
1: 자, 과연! 아, 역시! 네. 아직까지 실점도 없고 득점도 네. 없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네. 재미있는 상황인데 과연 저 중앙에 앉아 아 역시 누가 내 첫술은 누가 내 첫술은 방금 옆에 딸의 네. 득점 네 드디어 이 득점 와
2: 이야 하지만 또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1: 네
2: 네
1: 오! 아, 꽥이 나왔습니다! 꽥! 양지은 칠단 꽥이 나왔어요.
2: 네,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네. 여기 양지은 칠단은요 네. 무명 시절에 네. 지역 행사를 갔는데 출연료 대신 복숭아를 10상자 가져가라고 해서 3상자만 차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1: 네, 10상자가 승용차 안에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3상자 싣고 오면서 속상해지만 꾹 참은 거겠지요. 이게 이제 또 소문이 잘 나서 결국 네. 미스트롯 시즌2에 출연하게 됐고 네. 그것이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지요.
2: 그럼 저도 행사 가서 좀 과일을 달라고 할까요?
1: 근데 막상 행사 가서 떨렁 과일만 받아봐요. 속이 뒤집어지지 속이. 행사비도 받고.

0: 네, 나는 안 했다고 웃기는 줄 알았는데 헛스윙을 했다 인정했습니다. 네. 네, 나는 안 했다고 웃기는 줄 알았는데 헛스윙을 했다 인정했습니다. 네. 꽤기 나왔습니다.
1: 네. 정직해서 그런지 그래도 네.
0: 아, 그래도 뭐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발가락이는 한 순간에 뒤집어지잖아요.
1: 네, 또 아직
0: 지금 4대 5 크게 앞서는 것도 아니에요.
1: 네.
0: 자, 흙은 몰려 있습니다.
1: 아, 네.
0: 백은 지금 중앙에 4점. 좌의 상귀에 한 점. 네. 그렇죠. 일단 네. 한 발 한 발 전진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그거로. 자, 거리가 있었어요.
1: 네.
0: 박은영 발달의 욕심입니다.
1: 네, 지금. 4대 4, 똑같아요.
0: 네. 네. 이런 정도의 거리.
1: 네.
0: 뭐, 한 4, 5칸 거리에는 제일 좋습니다.
1: 네.
0: 저거는 1타 2득도 가능합니다.
1: 네.
0: 예! 정확하게 한 점. 역전하고 있는 양지원 7단! 당황하는 박은정 8단! 네,
1: 네.
0: 일단 방어는 했습니다만은 득점은 네. 없었습니다.
1: 네.
0: 자, 두 점을 향해서 기세입니다!
1: 와!
0: 자, 두 점을 향해서 기세입니다! 와!
1: 잘한다
0: 양지훈 7단. 와, 예! 지금 계속 악수가 나오는 박은정.

0: 바람에 쓸데없이 대시하는 사람들 다 떠치고 네. 지금의 네. 3살 연하 능력자 남편을 네. 만나게 된 거니까 네. 예? 50원짜리 동전이 행운의 동전일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오, 지금 흙이 네. 좀 앞서고 있는 아이고 네 너무 신중했습니다.
1: 네.
0: 어, 자리를 기동하나요?
1: 네.
0: 아, 그래요. 잘해서 저기 성공했습니다. 어! 좋겠습니다. 말은 아.
1: 아, 깨기 나온 거죠?
0: 아. 오, 여기서 만약에 양재 출장이 이긴다면은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무비하게 살았어요.
1: 와.
0: 자, 이 와. 넓은. 이 바둑판에 떨렁 두 알만 있는 박은영 네. 팔단 발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헤매고 네. 있어요.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1: 아! 아! 너무.
0: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1: 아! 아!
0: 야.
1: 아이고.
0: 뭐 스타일은 시원시원합니다. 네. 뭐 아. 너무 그렇습니다만은.
1: 아.
0: 저. 떨렁 한 알인데 승부의 세계에 봐주는 거 없죠. 끝내기 들어갑니다. 양지은 7단.
1: 아!
0: 아! 한수 그냥 봐줬나요? 네,
1: 꽤기 네. 나왔어요.
0: 그냥 쉽게. 그러면 뭐 사실 봐주는 건 없습니다. 네. 승부의 세계는. 오, 그래도? 오! 오! 그래도?
1: 네.
0: 아! 아!
1: 보통 한 알이 넘으면은 도망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멋있게.
0: 네, 박은영 8단은 네. 뭐 끝날 때 끊어드려도 네. 치사하게 도망은 안 가겠다.
1: 네. 네.
0: 거의 폐색이 네. 짙습니다.
1: 네.
0: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느냐?
1: 어?
0: 어! 아니. 너무 쉽게 까요. 네. 양지은 7단도
1: 지금
0: 예 부자 몸 조심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도 많이. 나에게는 네 알이나 남아 있다. 네. 네. 그러나 저렇게 초고 잘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네.
0: 힘 조절을 잘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1: 아!
0: 오늘 안 되네요. 아, 오늘 컨디션이 네?
1: 아, 어, 아까워서
0: 자 그러면
1: 어떻게
0: 그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서 혼자 말로 지금 중얼대는데 그쪽으로 가서 까겠다. 근데
1: 오.
0: 왼손인데 과연
1: 와
0: 지하를 갔어요.
1: 아니
0: 양지은 7단 제정신인가요? 과연 와 지하를 갔어요.
1: 아니
0: 세 번 연속입니다. 세 번 연속 실수가 나오는데
1: 네.
0: 양지은 7단 초르다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네.
0: 기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은영 8단은 공격하지 말아요. 지금 저 같으면 그냥 꽁무니 그냥 빠지더라도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0: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0: 잠잘하세요.
1: 응? 예.
0: 오랜만이네. 어서 드세요. 예. 응. 아이고. 그러니까.
2: 다녀왔어요, 언니.
1: 다녀왔냐?
2: 네, 언니.
1: 그깟 녀석은 뭘 자꾸 찾아다녔었냐? 옷을 갈아입든지 말든지 어제.
2: 언니, 오징어가 신기해서 좀 사왔는데 안주로 좀 데쳐드릴까요?
1: 좋지. 예. 참, 아가.
2: 네.
1: 너 저번 짝에 춤 배우고 싶다고 했지?
2: 네, 어머님.
1: 저거 소원이 춤이요. 자네가 좀 배워주소.
3: 어따, 춤하면 자네 아닌가? 자네가 가르쳐주소.
1: 자네 춤도 좋아.
3: 어따, 춤하면 자네 아닌가? 자네가 가르쳐주소.
1: 자네 춤도 좋아. 응? 오래간만에 자네 춤 좀 보소.
3: 그럴까?
1: 형님은 요거 좀 잡고.
3: 응, 그럴까? 그래 보세요.
4: 아이고, 달랑거.
1: 아이고, 좋네.

0: 보기만 해도 침이 막 나와.
1: 아, 속이 울렁울렁했는데 가라앉아서 살겠다.
0: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내 기억 속엔 오렌지를 먹고 있는 언니의 모습은 들어있질 않아.
1: 길기도 하다. 도대체 뭐가 알고 싶어서?
0: 포도가 조금만 쉬어도 지색이었잖아. 틀렸어?
1: 지집에 별걸 다 기억하고 사는구나.
0: 언니 뭐든지 달콤한 것만 좋아했잖아. 첫사랑에 실패한 추억도 달콤해서 좋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1: 언제 떠나니? 민호 씨하고 미국 가서 살기로 했다면서?
0: 비자 받는 대로 언제 보고.
2: 그래. 며칠 전에 들었어.
1: 나도 일찌감치 시집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틀렸지. 첫 번째 남자 만나 난 무조건 그 사람하고 산다.

0: 자금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최고로 훌륭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살아온 인생 난 이해 못해. 용서할 수도 없고.
1: 그래. 난 축사 선생님만한 예술가도 못 되지.
0: 바르게 살아 언니. 예술가가 사생활이 문란해도 통한다는 세상은 지났어.
1: 무희야. 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야. 축사 선생님도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도 방황하고 계셔.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은 게 남아서. 하물며 나 같은 건 비교도 안 돼. 나 같은 건 축사 선생님 발꿈치에도 못 미친 지 좌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지. 이대로 숨막혀 죽어. 재주도 없고 선생님만큼 집념도 열정도 광기도 내겐 없어. 그래도 난 예술가이고 싶어. 그러니까 흉내라도 내야지.
0: 그게 언니가 사생활을 놔도 좋다는 변명이 될 순 없어. 내가 언니처럼 돼야 하고 결국엔 엄마처럼 살 수밖에 없다면 난 미련 없이 가야금 버릴 거야. 아니, 그래서 버리고 있는 중이야, 난.
2: 박선배하고 싸웠어?
3: 가방이나 들어.

얼굴을 이렇게 바꾸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편안하게. 아, 잡아요. 아, 잡아요.

0: 네가 북채 잡았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해.
1: 괜찮아. 단념이었어 너.
0: 난 아버지가 둘이야. 아니, 셋도 되고 넷도 되고 그랬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난 몰라.
1: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0: 중요한 건 뭐?

0: 찬우야.
1: 왜?
0: 나 미국 가는 거 포기하고 우리 엄마하고 유당처럼 난 가야금 타고 넌 북치고 그러면서 살까?
1: 진짜라 믿고 나 좋아하기 전에 가겠다.
0: 그래요. 난 배우지 못한 년이에요. 재주력은 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해줄 수가 없어요.
2: 동서가

0: 넌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1: 무슨 자격이요?
0: 당신이나 그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1: 그럼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 당신도 그 사람도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을 해야 돼.
1: 그건 안 돼요. 당신 없이 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잡죠. 당신 없이 난 웃음 파는 기생에 불과해요.

0: 대라 이 이놈아 이 썩을 놈아 뭐가 달라고 대과장 나온 며느리가 신주머시도 섬겼어. 그런데 잡스런 기생년하고 바람이 났어야? 이 꼴에 꼴값하고 있네. 애미한테 대들게는 서슬이 짓밟았더니 왜 말이 없냐?
1: 어머니한텐 잘못한 게 없어요.
0: 무엇이요?
1: 어머니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0: 무슨 자격? 오냐, 네 애미는 기생 출신이다 이거지. 파렴치한 놈. 그래, 애미는 기생이다. 서방지를 밥 먹듯이 하냐냐. 그러게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지.
2: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잡아드릴게요.
0: 어머니 애미냐? 어머니 이놈의 천만을 받아야지. 네 놈하고 내가 천만을
2: 받아야지.
0: 어머니 다시 말아요 여보.
2: 저 잘못된 거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0: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지.
2: 어서 빌어요 여보.
3: 어머니 어머니
0: 이놈아
2: 여보 빌어요.
0: 이놈 눈 좀 봐라.
2: 어머니
0: 산에서 닭 잡으러 온 늑대 눈이라며.
2: 여보

0: 집에 반창고는 있냐?
1: 딱지 안 잤네요, 뭐. 집 나가서 살 테냐고 여기서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온 식구 같이 모이니까.
2: 동석이 형 젖었어? 응? 왜 그러고 밥을 먹어?
1: 아, 저 편하게 앉아요, 동석이 학생.
3: 괜찮아요. 여기도 편해요.
0: 모든 놈이 개발질해서 그래 안 그러냐?
3: 고추가 되게 맵네요.
0: 아,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
3: 안 넘어갔죠.
0: 너구리 한 마리를 키운 셈이여, 너가?
3: 예.
0: 죽일 놈은 이놈이여. 선배가 옳게 살지 않는다 싶으면 말리든지 해야지. 그냥 시치미를 뚝 따고서는 이런...

0: 우리가 집안 어른이요. 알겄냐?
1: 집안은
2: 여보.
0: 아, 할 말 있으면 여봐. 우리 식구가 언제 하고 싶은 말 참고 살았냐? 나부터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 점에 있어서만은 민주적이다. 야, 너 왜 갑자기 허파 빠진 사람처럼 웃었었냐?
1: 아니에요. 저도 민주적으로 웃었거든요.
0: 무시요?
3: 꼭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보다 형님도 집으로 돌아오시고 그동안 내 입장 난처했던 거 알지? 참, 한 교수 미국 공연 마치고 돌아오셨대더라? 저 어디 가셨다 오시는 길이에요? 다니겠습니다.
0: 애미하고 싸우고 살 날도 며칠 안 남았어.
4: 아, 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잖아요. 몸 조심하세요.
0: 나가냐?
4: 자, 일자리를

저 나도 이놈의 성깔머리를 고치었을 것인지.

받았어. 내가 연주를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동양음악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 아니겠어? 기립박수 받으면서 무희, 찬우 너희들 얼굴이 떠오르더라.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고 음악만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고 말이야.

0: 찬바람이 우시시 흔히 백합근이 상할지 모르겠다.
1: 아, 저, 제 친정 동생이 그러는데 백합근을 잘만 보존하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가 있대요, 어머니.
0: 아니, 백합꽃이 사시상철 계속 핀단 말이요?
1: 어머님 방에 백합꽃이 떨어지지 않게 해드릴게요.
0: 효부다.
1: 어머님, 백합꽃이 그렇게 좋으세요?
0: 유당이다. 아주 깔끔한 양반이지. 한번 입에 댄 젖대는 반다시 젖대 속과장 솜으로 깨끗이 닦아야만 직성이 풀려서 다시 입에 댔단다. 아무리 자주 소답을 갈아도 벌써 달거리 낌새를 채고는 합방을 하느니 그 백옥 같은 비유 맞추느라고 앵간히 속도 끓였니라. 아가 좀 쉬어라.
1: 네. 아우, 자꾸 오한이 나요, 어머님.
0: 아, 그런 게 여자 방은 온유월에도 냉골임을 못 써. 그게 어디 몸이냐. 몸속에 바람만 잔뜩 들었나 보다. 우인년보다도 몸이 싫어질 못한 게. 밥을 뜨고 살기도 바쁜 주제에 젊은 놈이 벌써. 아, 서라. 화려정은 3년이요, 본처정은 100년.

0: 나쁜 소식이 두 가지나 있다면서요?
1: 하나는 잘 해결됐어요.
0: 또 한 가지는?
1: 그렇게 바빠요?
0: 좋아요.
1: 안 마셨어요.
0: 난 맥주 한 잔 줘.
1: 네. 언제 떠나죠?
0: 뭐 4달 초에 예정 그래.
1: 무야하고 같이.
0: 그래서 그녀가 원하면.
1: 잘 안 돼요?
0: 뭐 그렇진 않아요. 뭐 4달 초에 예정 그래.
1: 무야하고 같이.
0: 그래서 그녀가 원하면.
1: 잘 안 돼요?
0: 뭐 그렇진 않아요. 들어봅시다. 나쁜 소식 또 한 가지는 뭔지.
1: 그것도 해결됐어요.
0: 그럼 편히 앉아서 맥주나 마시면 되는 겁니까?
1: 그래요.

0: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적에 내 점을 보셨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무당이 됐을 거라고.
1: 그런 소리 말고 그냥 앉았다 갔으면 좋겠는데.
2: 정현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모르겠어.
1: 사과받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난 원래 센치멘탈해요. 구식이죠 뭐. 그래서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생각되니까 무작정 전화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일어나게.
2: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정현 씨가 먼저 날 포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0: 상대방인데 속 좋게 풀어줘?
1: 제가 잘했죠? 회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많으세요?
2: 누구 명령이신데?
1: 인천으로 회 먹으러 가요. 회장님 사주실 거죠?
2: 그렇게 합시다. 좋죠. 같이 가시죠.
0: 저도요.

0: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면 어떡해?
1: 미안해요.
0: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고의로 안 지킨 거야?
1: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0: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1: 말하고 싶지 않아요.
0: 여자
1: 알고 싶어요, 난.
0: 서너 달 동안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을 뿐이야.
1: 그뿐이에요?

0: 벗어난다, 다. 예? 어, 괜찮다, 다. 벗어난다.
1: 자, 오늘은 저 아쟁 한 사람하고 트럼펫 한 사람 나오세요. 아, 두 분 말이죠? 네.
2: 오늘 또 틀렸나 본데요. 들어가죠. 형님, 신문에 보니까 국어 관현악단 새로 만든다고 나왔던데 거기 시험 쳐보는 게 어때요?
3: 형님 실력이면 오디션에 합격할 거예요.
4: 다 때려치고 막노동이나 할까 한다.
2: 형, 참.
4: 동서가 내 나이엔 길 한번 잘못 들면

0: 아니 자가 왜 저러냐? 누구 복창 터지는 걸 보려고 그러냐?
1: 들을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0: 아,
1: 전 아무렇게나 돼도 좋아요, 어머님.
0: 무엇이요?
1: 하지만 어머님 손주만은...
0: 무엇이요? 무엇이라고 했냐, 시방? 아니, 무영이하고 사이에 아기가 있단 말이야?

0: 아니, 아 썩을 놈이 씨까지 흘리고 댕겨? 내 이놈을 당장 지 집 아니냐? 사내요?
1: 응. 이름은 영식이고 올해 4살 됐어요, 어머님.
0: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다냐.
1: 영식아? 영식아?
2: 아, 저는 영식입니다.

0: 왜 그러세요?
1: 왜 그러세요?
0: 안 잡고

0: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전통 무용, 전통 음악 이외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로입니다. 네, 옛부터 내려온 전통의 유대가 저희에게 이어져서 국악인이라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의 꿈을 꽃에 비유하여 청산이라는 유토피아에 피워 꿈을
1: 고민 끝에 색을 명확히 하고자 저희가 목포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부터 들려드릴 곡들은 여행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수많은 감정과 직접 보고 듣고 즐긴 여러 순간을 저희의 발길 따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0: 네, 발길 닿은 곳 중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Don't Forget Me인데요. 여행지에서 처음으로 들렸던 작은 소품 가게의 이름이 물망초였어요. 그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뜻인데요. 이번 청춘만발 무대를 통해서 저희를 알리고 또 여러분께 저희 노래와 무대를 보시는

0: 네, 비아 씨가 소품샵 물망초에서 어떤 것들을 마음에 담았는지 여러분도 느껴지셨죠? 네, 제가 밖에서 들으면서 약간 눈물이 찔끔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꾹 참고 공연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의 발길이 닿은 곳은요, 독립서점이었습니다. 일반 서점과는 다르게 독립서점에는 서점 주인장의 취향이나 큰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문예 창작인들의 세세함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들렸던 서점도 화가분이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그렇다 보니 다양한 예술 관련 서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사실 제가 할머니 댁이 목포여가지고요. 혼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목포에 있는 독립서점을 찾아보다 우연히 들어가게 된 곳이었어요. 서점 이름이 고호의 책방이었는데요. 간판을 보고, 아, 미술 관련 서적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더라고요. 간판을 본게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이 디자인 전공하신 화가셨고요. 사장님과의 대화도 너무 좋았고 추천해주신 도서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아 씨를 꼭 여길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아 씨랑 갔던 서점에서의 추억이 이렇게 노래로 탄생하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도 지방에 여행하게 되실 때그 지역의 독립서점을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맞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추천을 하는데요. 저는 그 독립서점에 들어가자마자 딱 바로 보인 책이 모든 멋진 일에는 두려움이 따른다라는
1: 네.
0: 책이었습니다. 이번 순서의 제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창작에 대한 지식과 작가만의 창작 꿀팁, 그리고 창작 초보자들에게 너도 할수 있다. 창작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라며 용기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국악뿐만 아닌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읽고 꼭 같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내보자. 같이 해보실게요. 용기 내보자.
1: 용기 내보자.
0: 아,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방금 알려드렸던 그냥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해를 같이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약간 쉬웠죠, 여러분? 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 그냥해 해볼까요? 시작!

그렇게 밤새 고민해 봐도 돌고 도는 생각만 계속되고 되풀이 되고 아주 되풀이만 되고 남는 건 우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힘을 내고자 저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산행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목포에서 해남까지 내려가 저희는 두륜산을 오르게 되었는데요. 추운 겨울바람에 몸은 휘청휘청거리지만 올라갈수록 마음은 되게 단단해지더라고요. 다 털어버리자. 마음을 다잡고 그냥 뭐든 해보자. 라는 다짐으로 올라간

0: 네. 그리하여 저희가 두륜산에 올랐죠.
1: 네.
0: 네, 올라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1: 네.
0: 두륜산의 힘든 마음 서럽겠다. 마음도 편해지고 배가 고파진 거죠. 네, 그래서 두륜산 꼭대기에 이어서 저희의 다음 에피소드를 보너스로 준비해봤습니다.
1: 네.
0: 네, 해남하면 또 여러분 뭐가 유명하죠? 아, 아무도 모르시네요.
1: 고구마.
0: 고구마가 유명합니다. 네. 고구마가 유명해서 저희가 고구마 빵을 한번 먹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진지할 땐 진지한 사람이랍니다. 네, 이제 고구마도 샀겠다.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맑은 하늘은 없었고, 회색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이 하늘 색깔이 저희 같기도 하고, 제 상황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릴 적 보았던 하늘은 마냥 푸르기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 상황에 맞는 하늘을 보니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저희 무로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하늘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회색 하늘을 이렇게 뚫고 와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제가 열심히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연주 및 편곡을 맡아주신 허준혁 연주자님과 함께 회색 하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 좋았죠. 서아 씨가 올려다본 하늘 색이 회색 하늘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색인 것 같은데 조금 서글펐었나 봐요, 그때. 네. 서아 씨의 노래를 듣고 저도 너무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평범한 여행 속 이야기들이 모여서 노래로 만들어졌는데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막연히 생각만 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번 여행을 하면서 음악이 되고 노래가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시간이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일상에서 여행에서 나만의 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모든 게 노래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네, 오늘 무대에서 저희 둘

0: 지금까지 들었던 세타령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는 무대였습니다. 즉흥 연주가 매력적이었던 그레이 바이 실버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자, 그레이 바이 실버라는 이름이 참 독특한데 이게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1: 제가 한빈 씨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이터널 그레이라는 곡을 들었는데 네. 그 곡에서 회색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듯이 한빈 씨 곡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색으로 말한다면 회색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색에 저희가 빛이 되어서 함께 빛을 비춘다라는 뜻으로 그레이 바이 실버가 되었습니다.
0: 네, 이렇게 네 분이 그레이 바이 실버의 멤버들이신 건데 팀 결성은 2016년이세요. 네. 어떻게 해서 처음에 만났고 활동을 하게 되셨습니까?
2: 사실 이제 한율 씨는 재즈 버스킹을 하고 있었었고 네. 저는 지나가는 이제 그냥 지나가던 피아니스트였는데 네. 이제 지나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명함을 드렸던 게 저희 둘의 또 첫 만남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0: 또 동갑내기 친구인 태연 씨를 만나게 돼가지고 함께 이제 또 국악 작업을 같이 해보고 또 확장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셋이 먼저 모였는데 또 제가 미군 밴드에서 세션을 하고 있었었어요. 네. 피아노를. 근데 그때 이제 세션이었던 예담 씨가 있었는데 근데 예담 씨가 너무 오래 만난 사람처럼 호흡이 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서로가 아니나 다를까 통해가지고 네. 더 이런 음악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게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의 모든 계기가 되어서 사실 2016년도에 모여 결성은 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이제 두 분 군대가 다녀오신 이후 2018년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많이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이렇게 딱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서로의 음악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행복하시겠어요.
0: 큰 축복이죠. 정말. 네. 네, 정말 축복입니다.
1: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결혼하셨다면서요.
0: 네, 저희 둘은

0: 효율과 리듬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지만 즉흥적으로 풀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저희 팀에 있어서 또큰 하나의 색깔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이제 할 때마다 달라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 취향이나 이런 게 바뀌고 하잖아요. 또 뭔가를 배우거나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즉흥적인 부분에서 이제 멤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가 항상 새로운 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1: 반영이 되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팀의 음악 색깔에도 더 깊이가 생기는 것 같고 또 저희끼리의 시너지도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2: 그 조금씩 달라지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더 올라갑니까? 아니면 야, 오늘 했던 건좀 이상하다. 아니면 오늘 했던 게더 좋은데 뭐 이런 식의 교류가 좀 있습니까?
1: 저희도 그래서 매 합주 때마다 또매 공연마다 첫 곡지에 사실은 다스름을 합니다. 완전히 즉흥 연주. 네, 그래서 관객들도 같이 조율하고 저희도 조율을 하고

0: 그래서 기립박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조르다나 그 링컨 센터의 감독님께서 저희 음악은 이렇게 꼭 개런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내서 잠깐 멈추어서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은 분명히 그 어떤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 인도할 것이다. 사람 중에 손을 꼽을 정도로 네, 그런 정말 따뜻한 기억도 있습니다.
1: 네. 이 많은 분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 그레이바이 실버.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2: 올해 화두는 저희가 3집 앨범으로 준비하고 있는 나무의 시간, 타임 오브 트리라는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되게 집에 생명이 다한 낡은 화분의 그 나뭇가지에서부터 생각이 시작됐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앨범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작가분들, 전시 작가분들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자연 속을 좀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자연에 속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직접 경험하면서 음악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이 또 소중하게 마치 아이처럼 또 저희 곁에 이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 그럼 연말 연초에 본가? 네. 이 집에 있는 곡입니다.
0: 네, 종달새라는 곡을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 종달새요. 네. 자,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자,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레이바이 실버의 종달새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노래한 종달새 감상해 보셨습니다. 국악에도 시를 노래하는 음악이 있죠. 바로 가곡과 시조입니다. 이 가곡과 시조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반주의 경우 시조는 보통 노래를 따라서 악기들이 연주하는 수성가락으로 반주를 하고요. 가곡은 반주의 가락이 정해져 있어서요.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들만 연주하는 전주가 있고요. 또 노래 중간에 간주에 해당하는 중려음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곡을 부를 때는 노랫말을 풀어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아으로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소리를 무겁고 진중하게 내기 위해서고요. 에나 의 같은 이중 모음은 아의 또는 의 이렇게 모음을 나누어 노래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가곡을 만나볼까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 명인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님과 헤어진 상황을 곤경에 처한 까투리와 뱃사공에 비유한 노래였습니다. 김경배 명인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0: 자, 이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로 노래하는 반우 반개 편락을 보여주셨습니다.
1: 예.
0: 이 편락이라는 게 어떤 음악인 거죠?
1: 사설,
0: 네.
1: 또 혹은 역금, 또는 촘촘하게 엮어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락은 계면조하고 우조하고 이렇게 변해가면서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아주 그 다양성 있고 흥이 있고 그런 그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가곡은 그러면 어느 분께 배우셨어요?
1: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가곡을 배운 것은 흥이 있고 그런 그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가곡은 그러면 어느 분께 배우셨어요?
1: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가곡을 배운 것은 1950년대 55년, 56년, 이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0: 네.
1: 그때 국립국악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던 이조한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0: 네.
1: 인격이 대단히 정말 훌륭하시고, 또 이분은 많은 그 가곡 인구를 그 당시 키워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배웠냐면, 두봉 이병성 선생님, 이분께서 그 당시에 만든 그 가사보 저한테 주신 거를 제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그 보를 보면 그분의 참 훌륭하신 인덕이 지금도 뭉클뭉클 생각이 납니다. 이어서 이제 가곡한다고 그러면 여창거전도 해야 됩니다. 그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 유명하신 김오라 선생님 아마 아실지도
0: 네.
1: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또 목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배웠습니다.
0: 이 김오라 명인의 유지를 이어받은 이 월화문화재단 있지
1: 네,
0: 않습니까?
1: 예.
0: 여기 좀

0: 보자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곡의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1: 가곡을 그냥 발음하는 게 아니고 가곡만의 특징적인 모음 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노모 사례긴 밭을 언제 관리하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이노모 사례긴 밭을 이렇게 합니다. 자이노모로 합니다.
0: 제를 자이라고
1: 네,
0: 하는군요.
1: 모음 변화를 해서 거기서 아주 멋진 그런 그 가락을 거기에 어울리도록 붙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곡의 제일 참 아름답고 정말 가곡의 매력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0: 아, 그런 모음을 이중 모음들을 단모음으로 다 풀어서 발음하는 거를 들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자, 이제 다음 무대를 청해 봐야 될 텐데요. 다음 무대에서는 시창 10제 경영을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참 요즘은 듣기 귀한 곡이에요.
1: 그 지금은 그것을 많이 안 부르지만 상당히 완만하면서도 아주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한악자들이 많이 불렀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저변학대는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최고로 알죠.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0: 네.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죠. 김경배 명인의 십제 경영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국악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생 정아현 어린입니다. 이 외할머니가 취미로 가야금을 연주했다는 정아현 양은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만 6살 때부터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가야금이 자신감을 주는 소중한 친구 같다고 합니다. 또한 정아현 어린이는 요즘 가야금 산조의 매력에 빠져 있다는데요. 산조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 있어서 좋다고 하고요. 벌써 세 종류의 가야금 산조를 배웠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합니다. 이 정아현의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감상하시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9살 정아현입니다. 최옥삼류는 힘있고 남성적이며 괄악의 짜임새가 취미라면서 구성미가 돋보이는 산조예요. 강대한류와 성림류를 배우면서 엄마가 여러가지 산조를 들려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산조가 최옥삼류 산조여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가야금은 12줄로 여러가지 문장을 낼 수 있고 여러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은 가야금 연주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의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제 무대를 만나러 가볼까요?

0: 전통 무용, 전통 음악 이외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위에 천이하오 이하리. 오백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난병 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절기를 내려주니 서성을 배를 타고 정몽을 마를로 안병산에 달려 들어 서면을 바라보니 집기장 사문당 풍길이 보고 지제 공격은 지기거라 산물을 묻는 바 이놈 군사야 공룡이 어디로 가시더냐 천사 여짜오대 천사가 여짜오대 바라부르던 후 어디 풀고 발 벗고 이름 모르 가더이다 장수 불래요 서성 정봉에 문을 내요 우강변 내려가니 원근창 밤불결은 흉헌데 문건 거래 붙여라

그날 서성이나 서외유발 저기 가는 국명 선생 가지 말고 걔 몸으로 우리도 더 정대하오 공명이 하고 너희 도둑살의 마음이 뭐 알았으니 후길 보자고 회복하라 그래도 내가 쫓아와 백부와 내가 드더

가르쳐 빗머리 빙빙빙빙빙빙 술렁 뒤뚱거리고 떠나

이야기는

0: 듯 파탄하며 세월을 보낼 적에 의식으로
1: 뜻밖의 한양호권 교련님이 자원 급제하여
2: 전혀 살을 재수받아 남원 땅에 담도하여 늦네?
3: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운유월 농번 시절이라
2: 각등 머슴들이 맥반 맥주를
3: 백대는 어느 땐고 허니 운유월 농번 시절이라
2: 각등 머슴들이 맥반 맥주를 배불리 먹고
4: 강사 소리를 매겨가며

예!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승상지옥에서 국태비난 없었네. 하물며 맹인 잔치는 호흡은 모은 날이라 누가 대구 중군 후에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승상지옥에서 국태비난 없었네. 하물며 맹인 잔치는 호흡은 모은 날이라

여보시오 부인네들. 예.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느리게 찌을 것이 아니라

0: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2: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3: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1: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진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전체 경력으로 따지면 25년 정도.
1: 저희 아버님 때로부터 약 35년 이상.
2: 저는 장사한 지 31년 됐고요. 그냥 놀이터 같아요. 그냥 저는 오면 행복하고 좋고.
0: 저에게는 휴식처예요, 가락머리.
1: 저희 집안의 삶이 여기 녹아있는 곳이죠.
2: 가족보다도 더 이렇게 손님이나 이렇게 상인들을 더 많이 만나니까 재방문해 줄 때가 제일 좋죠.
1: 구매하시고 다시 오셔서 아 맛있었다, 너무나도 행복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또 대접하고 싶어서 사러 왔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뿌듯합니다.
0: 제가 준비했던 이런 상품들이 고객님께서 맛있게 드셔가지고 인사 말씀 다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실 때 그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3: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곳이다. 앞으로도 가락시장을 찾고 가락모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질 좋은 양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오른다 오름세
1: 오케이.

연자씨 화염 통토라 들고 일시 안양 등등구에 다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박을 눌러 터를 잡고 서울특별시 송파 하락시장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걱정 근심 떨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게

정해드려 각내 각가정에 만사가 되기라.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독보적인 연희 밴드 오름세입니다. 반갑습니다.

BGM이 이렇게 또 맛있게 또 들리고 있죠? 저희 음악적 색깔을 담당해주는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좋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스에

국악도 잘하고 드럼도 잘하는 리듬 마스터 김동빈. 좋습니다. 역시 자기소개하니까 흥분했네요. 건반의 서주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람의 아들, 대금의 허지재!

그리고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송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상무를 벗으면 사실 더 잘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연희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상모, 꽹가리, 그리고 춤, 그리고 노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종합적인 예술 형태를 전부 다 연희라고 합니다. 이 연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밴드가 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그런 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비초리입니다. 여기 보시는 상모 끝에 이 흰 종이를 초리라고 합니다. 초리. 이렇게 보시면 약간 제비꼬리처럼 모양이 나 있죠? 둥지를 떠나는 제비가 사랑을 찾아다닌다. 이런 곡입니다. 다음 곡, 오름새의 제비초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떻게 여러분들도 사랑을 찾으신 것 같나요? 저는 이미 찾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조금 능글맞죠?
1: 화이팅고.
0: 자, 지금 이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가락시장 3층 하늘공원입니다. 정말 멋진 공간이죠?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집 앞에도 오일장이 되게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간식거리나 따뜻한 한 끼 이렇게 먹으면서 자랐는데, 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한 장터 이런 것보다는 맛과 사람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0: 어떠셨나요? 오름세 때루 좋으신가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호응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힘내서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바로 요 상모, 여러분들께서 선착순 단 한 분 이 상모를 직접 돌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상모를 돌려보고 싶다. 요 앞에 있는 삼촌보다 상모를 더 잘 돌릴 수 있다. 상모를 돌려보고 싶다. 요 앞에 있는 삼촌보다 상모를 더 잘 돌릴 수 있다. 나오시죠. 자,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누군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9살이요.
0: 이름은?
1: 이준희.
0: 준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를 썼으니까 상모를 돌려봐야겠죠? 체조하는 것처럼 목 스트레칭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목을 한 바퀴 쭉 돌려볼게요. 이렇게. 다시. 자, 요렇게. 그치. 이렇게 크게.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너무 잘하는데? 자 여기까지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0: 답변을 주셨어요. 저도 여기 회 먹으러 되게 가끔 몇 번 왔었거든요. 여러분은 회도 먹고 공연도 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죠, 여러분?
1: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오름새 밴드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여쭤보셨어요.
2: 존경하는 다른 국악 밴드가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제가 한창 공부를 할 때 타이니 데스크 라이브의 싱싱 밴드라고, 근데 그거를 보고 아, 국악도 저렇게 힙하고 멋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밴드

만들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계속 찾아주셔서 제가 생각한 그리고 저희 밴드가 생각한 방향이 옳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겸손하게 정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오름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다음 곡으로는요 전용호 선생님의 버터플라이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이 가사말이 저희와 또 되게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버터플라이 시작하겠습니다.

0: 저희는 계속 오르는 과정을 밟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실 거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멋있다. 저희 오름새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애정해주시고
0: 알쓰고
1: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0: 그렇지
1: 북돋아주시고 격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광대가 준비했는데요. 오름새가 그리는 광대는 어떤 모습일지 광대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우리 행락 광대 행세 좋으시고 그러나 광대 행세 어렵고 또 어렵구나.

반은 먹어 둘째는 말빨 숨을 불어넣어 셋째는 소리 고성 맵시 장단 한판 놀아보자 구름이라는 게 쉬운 줄 알이 천가지 얼굴 만가지 색깔

물이란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냐. 물 아래 흐르듯 순풍에 밀려와 소원봉의 배논이를 천천히 끌어 벼락처럼 내질러 태산을 흔들며 새벽 제비처럼 흘러가라.

0: 지금까지 독보적인 연희 밴드 오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리듬에 맞춰서 시도를 하는 국악 밴드를 통해서 젊은 분들도 국악을 더 가깝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2: 조선버스커즈
1: 조선버스커즈
3: 조선버스커즈 화이팅!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누렸던 그런 기회들도 다 가야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가야금을 시작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훨씬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특수학교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럼 걱정은 조금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입학해서 들어가서부터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전 이거 빼주세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바라는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학교 생활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상도 다 타고 졸업을 했고요. 친구들이랑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동반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0: 한 6마디요?
1: 아, 제가 으따 띠 단다 둘 셋.
0: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0: 책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날 것을 꺼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술하는 모두한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1: 내 슬픔이나 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0: 알아요.
1: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직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또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못 담은 이야기도 이거 북콘서트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연주 이제 중간중간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작년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책을 쓰면서 뭔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분들께 좀 편하게 이야기도
0: 로서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하는 음악가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는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보경 씨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 깊어지는 과정들을 내년에 아마도 있을

0: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창작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보니까 저만의 스타일로 뭔가 다시 한번 음악을 녹여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1: 전에 들어간 거부터?
2: 저는 약간 멜로디 부분을 맡는다면 챌린저자는 그 밑에 리프라던가 뭐 리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곡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99% 즉흥 음악입니다. 약간 바람 소리 비슷하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그런 분위기, 그 우리가 봤었던 자연? 자연의 그 그림? 자연의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0: 이제 많은 그 국악 창작 음악들이 기존의 음악을 이제 어렌지 편곡을 해서 들려주는 반면에 이들은 자기들의 악기 특성에 맞게 작창을 해서 새로운 그 음악을 들려준다는 걸 가장 또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한테 가장 많은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첼로 가약은

0: 우와, 꽃과일망이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알에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이란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에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2: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2: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2: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2: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2: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2: 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1: 네.
0: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삐아가 저기 좀 봐.
1: 응?
0: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1: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삐아가,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1: 정말요?
0: 삐아기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삐아가,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1: 네, 좋아요.

비 온 뒤라면 넌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이야기와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0: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1: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2: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진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

0: 전통 음악 이외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네, 이 곡은 저희를 위해서 새로 작곡된 곡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한 작곡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장태승 선생님 소개.

이가 새로운 곡들을 좀 했거든요. 작곡, 편곡, 작곡가들이 있어서 합창음악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작곡가들을 제가 좋아하는 곡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선곡을 편곡했던, 재편곡하셨던 원사임 선생님. 아, 네, 저 앞에.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혜영 선생님. 깐깐하지만 깐깐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시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아주 치밀하신 이범준 선생님.

0: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0: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1: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0: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2: 알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3: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1: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3: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0: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2: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 씨를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2: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1: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2: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고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2: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2: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2: 그걸 이제 알았어.
4: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5: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6: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4: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8: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별서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0: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양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1: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 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삼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소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세워진 아담하고 소박한 정자룸,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누닐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고 갑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0: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취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옥혼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릴 차, 경치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 경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자와 누각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차경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전통 차경 방식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옛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김 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립니다.

0: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시나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 있고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이름부터 한편의 시 같아요. 만유정, 소세원, 초간정.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림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그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배를 멈춘 곳이 바로 보길도였습니다. 그런데 섬 풍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독일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선비들이 숙세와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거처로 사용했던 별서 정원을 돌아봤는데요. 강원도 강릉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이곳에는 환례정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요. 선교장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반주택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의 살림집입니다. 사대부의 살림집인 선교장 한복판에 자리한 풍류가들의 안식처. 소박하지만 범상치 않은 환례정의 자태를 만나봅시다.

동해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호수를 멀리 내다보는 산자락에 정자 하나가 가볍게 처마를 들어올린 채 연못가에 섰습니다. 정자가 딸린 이 대궐 같은 집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활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활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로 남원에 왔을 때 일인데요. 정치의 혼란도 삶의 버거움도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낙원이었습니다.

천년의 사랑이 농익은 가락과 소리로 전해져 오는 남원 광안루.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산나지해 깊은 사랑. 광안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광안루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흥에 취한 몽룡은 오작교 앞에서 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죠.

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 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이때요 남해 용왕이 우연히 병에 걸려 아무리 약을 써도 효염 보지 못하고 꼭 죽게 되었는디 선의도사 문병 후에 퇴간이 좋사오나 토끼의 간을 자시면 병이 꼭 낫겠습니다마는 꼭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남의 용왕이 세상에 있는 토끼를 내가 어찌 구한단 말이냐 홀로 앉아 자탄을 하는디 왕왕 연하다 수

0: 아, 도사 가로되 용왕의 성덕으로 어찌 성공지신이 없사오리까?
1: 그렇지.
0: 말을 마친 후어 인홀 불견 간 곳이 없겄다.
1: 그렇지.
0: 이때여 용왕이 수부조정 만조 백관을 일시에 영을 내려놓으니
1: 그렇지.
0: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들어올 터로되
1: 얼씨구.
0: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벼슬 이름만 타가지고 들어오난디
1: 그렇지.
0: 이런 가만히 없제
1: 널.
0: 성상은과 북성진은동 판섭빈어 주소오징어 갈김 박대대사 성두루묵 방첨사

0: 성은장 물메기가 나가면 어떠하뇨?
1: 그렇지.
0: 정은 여자우대 미행이는 장수구대하고 호풍신하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른 고로 세상을 다가오면 독일감을 구하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다닐째 사립쓴 옹들이 입감기여서 물에가 붕덩 탐식으로 돌 급생여 탄물려대로 죽 인간의 이질백질 설사배아 피난기약으로 목사오니 보내지를 못하리다. 이때요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살살 살기어 들어오며 희는 고향은 세상이라 청림벽계 산천수 가만히 참신하야 전봉

추추팍 거북년자 오징어로 먹가라 양두 화피를 덮어 풀어

있나 천하 명산 승지간 그 경계부도한 눈그룹 난 천지 조인과 향초 꽃다 먹던 입 그리고 구견 행복 지리 울지 소리 듣던 귀 그룹 동네 방장 운부중은 내지 안 맞던 코 그리고 마라방장 파림죽 뛰어가던 발그룹 대안음동 서남부 펑풍흐던 돌 그리고 실롱 세팩 초야구 이슬 덜던 꼬리 그룹 불기난쪽 둔돌돌이 허리는 신공지 몇 동체 벼는

허적 반론이 되면 웃음 될 줄 모르시고 노류 장화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결정 못해서 보면 충신지가 충신이요 열려지가 열려로다. 가족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니 내 세상에 나가 토끼 잡기 무슨 걱정이 될고 내 다녀오리라. 별주부암자리 문밖에까지 나오며 장망한 진세간 부디 평안히 다녀. 그러나 그 이웃집 맘생이를 부디 조심하랬다. 수정 문박성란서 경계무궁조타 고고 전변일용홍

봉제를 얻기 떡 삼면 발해와 지광은 질백리 포홍은 전일생 정대 노산 제배봉은 구름박 그가마르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의 경계로다 오천한 동남으로 퍼렸고 군군은 오이하약 기라그 통실로 빗떡 납포로 가는 협에 조각 단 무관수 초해오는요 모래 속에 가만히가 저 천봉만을 바래봐 제여다 보지 마라 천봉이오 내려 구봉 돈이 백사이 땅이라

0: 또 있나 안 봐도 내구나 이런 경계가 또 있나. 그때야 어?
1: 단가 빼고
0: 아마
1: 결주부가
0: 아마
1: 용왕이 병이 났어. 왜 병이 났냐면은 삼해 용왕하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이 김청만 씨하고 같이 먹었는가 술 잘 먹거든.
0: 아.
1: 그랬는가 코가 빨개져갖고 해갖고 술병이 났어.

0: 하나 여러 놈 싣고 생겼어. 메뚜야지가 아니 갈 수도 없고 호랭이 앞으로 뭉그여 뭉그여 들어가며 이놈이 유언을 남기는데 그 놈들 내년에 이런 모임 있을 때 절대 여 부정탄 놈 여기 찍이지 말라게라. 그리 메뚜야지 큰 아들한테 내 재산 앞에 해마다 잘 지내라고 해라. 엉그적 엉그적 들어갈 적에 호랭이 아팔도부 좋은 놈으로 돼야지 배때기를 착 갈라가지고 내봉야상으로 만나게 묵을 판인디. 그때 마침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본 게 호랑이가 바위에 덜렁 앉아있는 칼을 토끼로 봤던 모양이야.
1: 아마
0: 화상을 가져갔는디 건방진 놈이야. 화상을 가져갔는디 지가 익히 하는 치하고 화상도 안 피해보고 오는 말이 그저 뭐야 토끼가 조그마한 짐승인 줄 알았더니 아주 어목이 생겼는걸. 그러나 내가 저를 보러 왔은 게 내가 불러볼 수밖에 없거. 자 이게 저 몸에 가죽 좀 매겨와 얼쑤덜쑤한 게 대생화는 이제요. 내가 목이 가버렸네. 아까 좋

0: 빼갖고 후레 앞으로 바시작 바시작 들어가며 또꽉 움쳤다가 절반쯤 빼갖고 탈탈탈탈탈 털었다고 하면서, 아이 지가 무엇이니 나한테 큰 소리 치는고? 자, 목 나가오. 호랑이가 한눈 팔다 본 게, 동그란 것이 목이 빠졌는데, 어떻게 징그럽지? 옆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 귀 움직이지 않았어.
1: 아마,
0: 옳지, 되었다 생각하고, 오, 내목 내려를 들어봐라. 오, 이러고 들어가야. 저 역간 개화유. 내 손으로 올리다가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 예리돼야. 명의한테 물어보죠. 호랑이 썰개가 좋다는 거기로 고랑 진지아바 타고 고랑이 사냥 나왔지. 네가 무병 호랑이야. 썰개 한번못 죽었나 도장 신거 있느냐. 비도 뭐 들어가.

나

가 통으로 바라보니 삼백 천부상 가지 일륜홍이 아려있고 바다가 뒤끓으며 어룡이 줄 모르고 한 곳을 당도언니 금고 소리가 쨍그랭 쨍들리고 날 눈을 들어 살펴보니 흰옥현 판에 황금 대자로 남해 수궁 수정문

0: 따뜻한 게 이게 무엇이냐?
1: 오, 그게 수국남해라는 것이다.
0: 아이고, 이 급사는 을 빠질로 원하며 두 번만 타고.

0: 청 예!
1: 아, 토끼 잡아드렸어!
0: 토끼 잡혀 들어가 사면을 살펴보니
2: 그렇지.
0: 강한지장과 천택지신이 좌우로 옹위를 허였거말
2: 아이고.
0: 눈만 깜짝 그렇지. 깜짝하고 앉았을 적에 용왕이 분부를 허시되 네 토끼 듣거라 죄송합니다
2: 아이고.
0: 내 우현 득병하여 명의더러 물은즉 네 간이 으뜸이라 허기로
2: 그렇지.
0: 우리 수궁의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하늘 마라
2: 얼씨구.
0: 토끼 생각에 저놈한테 속절없이 끌려와서 꼭 죽게 되었구나 한 꾀를 얼른 내어 배를 의심 없이 척 내밀며 아. 자 내 배 따보시오
2: 얼씨구.
0: 용왕이 생각하시기를
2: 그렇지.
0: 저놈이 배를 안 따려고 무수히 잔말이 심을 텐디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척 내미는 그치. 것은 필요곡절이로구나
2: 쉬워.
0: 이놈아 네가 무슨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2: 그렇지.
0: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고지 듣지 않으실 텐께 두 말 말고 내 배 따보시오 야 이놈아 기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2: 얼치고
0: 말을 하려니 허위다 말을 하려니 허위다 세상이 풍태하여 성이 음문니 실갈 쌍둘의 소리 탐악한 상주 임금 성녀룩 뱃속에 칠군기가 있다 이기로 비간우 배를 알러 고이 죽였으나 일곱 공기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러 가니

대명만근사 온니 이를 들어 달라오며 어찌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서 보옵소서. 왕이 듣고 치로여 이놈 네 말이 모두 다

아이고. 담수병 즉 설불능 안하고 신수병 즉 이불능 청하고 간수병 즉 목불능 시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소태가 아래 이라 소태가 아닌 즉 월륜 정기로 삼겹 쌉더니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내고

들이 손 대고 얼른하면 반을 달라고 부채기로 반을 내어 파촌잎에 다 꼭 싸서 칭도로 칭 칭동여 영주석 성에 애수람부 늘어진 상상까지 끝끝이 날아매고 도하유수 어깨를 탁 쪼그려 내려왔다 우연히 초보를 만나 수궁은 비가 좋다기로 완경차가

0: 있어. 당치야는 말이로구나. 사람이라 짐승이라 이신지네 장는 다를 바가 없는 예. 네가 어찌 간을 대고 들이고 힘부로 출입한단 말이냐.
1: 그렇지,
0: 독기가 당돌이었자오대 대왕은 치기이기여 미치기로 소이다. 독기시는 너희 허여 사신인 수 같으였으며 실롱시였던 길로 인신우 수 같으였으며

길로 꼬리가 여리면 거워 고태왕국체예를 비누리 번쩍번쩍 서태음은 허리오리 송살송살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하고 쓸게 있고 오후 까마하고 쓸게 없으리 인생 만물 지금 주수가 한 가지라 뿍뿍이니 답답지 아니오리까 용왕이 듣고 돌리느라고 그러면 이간을 내고 드리고 힘부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군기가 서이들어 있거랄 조국이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예 내력을 아래끼다 한 군기는 대변 보고 또 한 군기

처주부야. 그렇지. 세상에서 나를 보고 이런 기약을 하였으면 하늘 판날만큼 뛰어나가 대왕병도 즉 잡아오고 너도 추석이 나타나서 영주양합이 좋을 것을 미련 하더라. 처주부야 만시지탄이 쓸 때가

0: 내기
1: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2: 5학년 공감내기 친구들인데요.
3: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1: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6: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7: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0: 호세 마르티가 지은 시에 선율을 붙인 관타나메라는 쿠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요인데요. 지난 300여 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눈물의 땅 쿠바.
1: 안녕하세요.
0: 청춘 시나위가 찾아간 곳은 한인 3세 파블로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2: 네 개 알쪽이 다 남았죠.
3: 귀가 딱 한국인인데 귀가.
4: 이제 어머니.
0: 1905년 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멕시코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멕시코에서 큰 돈을 벌어 돌아오겠노라 다짐했던 한국인들. 그러나 달콤했던 꿈도 잘

0: 듣는 내내 이제 많이 짠하기도 하고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뭔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난 그 시간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크고 네.
1: 안녕.

0: 꿈이로다.
1: 희망을 찾아 떠나왔지만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민 1세대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한인의 후손들. 마지막 순간까지 고국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아버지.
0: 인생 부질없다.
1: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달콤한 꿈은 너무 빨리 깨져버렸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간절한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꿈들은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현재 쿠바에는 파블로 할아버지와 같은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할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 너무 멋있다.
3: 어, una belleza. Creo que lo más lindo de la reunión.
4: 더 잘하고 싶었는데.
3: No, muy bonito, muy bien. La cantó de corazón.
5: Dile también que nosotros estamos muy contentos, muy orgullosos, porque siempre los coreanos vienen y vienen a vernos acá.

신화 위의 무대에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니 그들의 가슴 속에도 우리의 아리랑이 흐르나 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에네켄 농장에서의 고달픈 삶을 견뎠던 이민 1세대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낙이자 힘이었을

0: mala uniformidad en todos los efectos, los cierres, como lo van haciendo, me causaron mucha impresión realmente. Sí.
1: Gracias.
2: 한인 후손들에게 오늘의 공연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3: 되게 뭔가 벅차는 것도 있고 방금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보기 좋았다고 되게 감명 깊었다고 너무 멋있었다고 얘기해 주셔서 더 벅차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4: 느낌은 저희가 준비해온 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분들에게 좀 가슴 깊숙이 묻혀져 있던 한국의 향이라도 좀 맡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정도 보여줘서 드렸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2: 1년 365일 발길 닿는 곳곳마다 춤과 음악이 흘러넘치는 정열의 나라 쿠바. 때문에 쿠바를 두고 영혼을 사로잡는 매혹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쿠바를 찾는 이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으니 세계적인 작가 헤밍웨이도 사랑했던 모히또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민트 향을 자랑하며 전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칵테일 모히또. 달콤한 모히또의 맛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이것, 럼주입니다. 럼주를 만드는 기본 재료이자 인류에게 달콤한 설탕을 선물해준 신의 작물, 사탕수수.
5: 와, 차 있다.
6: 설탕 때문에.
5: 아니까. 달아?
2: 한때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이자 럼주 수출국이었던 쿠바.
4: 달다.
5: 진짜 맛있어.
2: 하지만 쿠바의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준 달콤한 역사의 이면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콤한 사탕수수 때문에 처참하게 살아야 했던 아프리카 흑인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 아바나와 함께 쿠바의 대표 도시로 손꼽히는 트리니다드입니다. 16세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5: 약간 저런 거는 조금 쿠바 느낌 나죠. 저런지?
2: 식민지 시절 스페인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트리니다드.
5: 아바나랑 여긴 너무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3: 집들의 색감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파스텔 톤으로 센 노란색, 파란색 뭐 이런 색감들이 너무 예뻐서 정말로 진짜 유럽풍이 나는 듯한.
2: 하지만 아름다운 도시 저편, 잉에니오스 계곡에는 흑인 노예들의 불편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0: 맛있겠다.
1: 감시탑과 함께 노예의 삶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흔적. 사탕수수의 즙을 짜는 앞찻기입니다.
2: 어? 오. 안 밀려.
1: 장정 두 사람의 힘으로도 앞찻기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3: 너무 센 거 아니야?
1: 청춘들이 모두 힘을 모으니 그제야 사탕수수 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4: 아, 힘 빠져. 아야.
5: 고마워요.
6: 그래도 맛있겠죠?
5: 고마워요.
4: 왜 힘들어 이거?
6: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도 맛있겠죠?
4: 왜 힘들어 이거?
6: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하루 종일 그걸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했었을 텐데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그 한 번 잠깐 하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1: 달콤함. 누군가의 달콤함을 위해서 사탕수수 농장의 흑인 노예들은 날마다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삶이 고달플수록 흑인들은 무엇이든 두드렸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의 몸짓은 룸바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7: Viendo de los tambores o simplemente percutiendo sobre maderas. La rumba original inclusive se tocaba sobre cajitas de madera donde venía el bacalao, un pez. Se hacía la rumba, por eso le llamaba la rumba de cajón. También se percutía las cajitas de las velas. Se utilizaban las cajas de las velas para hacer rumba. Y se acompañaban por claves y a veces por cucharas para percutir, para darle el efecto de la ritmática. Ese es el complejo rumba que tanto y tan arraigado está dentro de nuestra música cubana.
8: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 좀 힘든 걸 하다 보면은 더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춤이나 노래로 이제 좀 해소를 하지 않았을까.
1: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래하고 춤을 췄던 흑인 노예들. 그 덕분에 트리니다드는

0: 거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색감이면 너무 이뻐서 좀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1: 그 흑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흑인들만의 소울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2: 아, 나 깽가리도 하나 더 가지고 왔거든? 짝새 내보자. 가방 내려놓고야겠다.
0: 거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색감이면 너무 이뻐서 좀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1: 그 흑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흑인들만의 소울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2: 아, 나 깽가리도 하나 더 가지고 왔거든? 짝새 내보자. 가방 내려놓고야겠구나. 가방 넣을게.
3: 오늘도 역시나 청춘 시나위가 판을 펼치려나 봅니다.
2: 한 마리 없는 게 낫겠지?
1: 오동나무.
4: No sé cómo se traduce. Plástico.
5: Ay, ay, es que yo.

0: 하면서도 약간 몸을 흔들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그 반응하는 거잖아요. 몸이 반응하는 그 자체가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자라가 이제 육지로 가서 토끼를 잡아오려고 하는데 토끼가 꾀도 많고 지혜가 많아서 이제 네가 토끼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난 토끼 아니고 강아지요 계속 다른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2: 거짓말하는 거예요.
3: 수군과 내용에도 관심을 갖는 걸 보니 청춘신화위의 공연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4: 질문이 되게 심도 있다.
0: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충 노래에 관한 거는 설명해 주세요.
3: 청춘 신화위 공연에 관심을 갖는 또 한 사람. 바로 아멜거리를 만든 쿠바의 예술가 살바도르 씨입니다.
5: De todas formas yo los estoy invitando el próximo o sea, el martes, que es el día de la cultura nacional, podemos unir los tambores afrocubanos con los tambores.
0: ¡Oh, colabo!
5: Bueno.
0: Gracias.
5: Así que los espero.
0: Gracias. 전문 뮤지션이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가 짧게나마 이렇게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다시 함께 다시 콜라보도 해보자 해서 초대해 주신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어요. 네.

0: 커버 뮤지션과의 합동 공연을 위해 다시 아멜거리를 찾은 청춘 시나위. 공연 전 서로의 악기를 연주해보며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오늘 함께 공연할 팀은 아프리카의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쿠바 뮤지션들입니다.
1: 어딜 가나 똑같은 박자 타고 가는데 그리고 어렵진 않겠지 생각하고 들었는데 정말 좀 생소한 그 리듬골로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처음 봤을 때 아, 저거 맞추기 어렵겠다.
0: 분명 악기를 두드려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비슷한데 탄생한 리듬은 천차만별입니다.
1: 별다구리 장난 다릅니다. 그 친구보다.
2: 그분들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안 맞게 느껴지니까 음악이 계속 멈춰지더라고요.
0: 계속되는 불협화음에 결국 쿠바 팀의 리더가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호흡을 맞춰 나갑니다.
3: 거기 계시는 약간 악장 같으신 분이 와서 딱딱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약간 겁을 먹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꽹가리도 한 번만 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0: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각기 다른 11개의 악기가 빚어낸 결합이 마침내 꼭 들어맞았습니다.

0: 그제야 쿠바 뮤지션과 청춘 신화위의 얼굴에도 신명이 묻어납니다.
1: 막 주고받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음악적으로 다가가니까 역시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무서운 분은 아니셨어요. 다 좋으신 분이었어요.
0: 가락이 더해지자 정열의 댄스로 흥취를 만끽하는 쿠바인들.
2: 박자를 좀 몸으로 좀 표현을 하고 계속.

0: 발로 리듬을 밟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첫 박은 어떻게 들어간지는 아니까 이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했죠.
1: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청춘 신하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음악에 몸을 맡기니 그야말로 무아 지경입니다.
2: 실대로 추면 되는 거죠. 뭐 그게 뭐 어떻게 뭐 잘 흔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 꼭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고 잘 추는 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즐거웠고 제가 이렇게 흔들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렸으면 잘 춘 춤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댄서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늘.
1: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음악과 함께했던 우리 민족. 그리고 이역만리 타국에서도 고국의 음악을 잊지 않았던 아프리카 흑인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나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있어 음악은 모진 세월을 견디는 힘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였죠.

0: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미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네.
1: 쿠바에서의 14박 15일. 우리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청춘 시나위는 쿠바의 곳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실망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쿠바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법을 깨우쳤죠. 이제 그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
0: 그냥 마지막이니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가장 먼저 적벽가의 호방한 소리로 관객들의 귀를 깨웁니다.
2: 문딩 맞아 떨어지고 황계화선 20초 코앞 고승계전과 떼떼떼나 말의 소리 두둥둥 내고 침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번쩍 천재가 또
0: 강산이 무너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냥 눈빛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끄덕여주시고
2: 하신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번쩍 천재가 또 강산이 무너
0: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냥 눈빛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끄덕여주시고 하시니까 되게 아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음악으로 통했구나.
1: 이어지는 무대는 막내 기현이의 피리 연주입니다. 비록 악기의 몸통은 작지만 진한 울림을 전하기엔 모자람이 없습니다. 만능 재주꾼 예영이가 준비한 무대는 죽방울 놀이입니다. 먼 옛날 선조들이 즐겨하던 전통 놀이이자 이제는 농악의 일부로 남은 죽방울 놀이. 우리의 옛 전통 놀이에 쿠바인들도 푹 빠진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긴 상모와 화려한 발재 간구, 단번에 무대를 장악하는 동규의 12발 상모놀이.
3: 기억들, 뭐 아쉬운 점들, 서운했던 점들 이제 다 그냥 끝내버리고 싶었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1: 물론 쿠바인들을 위한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뿌리 장단에 딱 냈는데 저희가 환타나메라라고 딱 외치니까 오! 막 쟤네가 어떻게 저 노래를 해 오오 막 이런 분위기 하시다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진짜 엄청나게 컸었던 것 같아요. 네.

다락과 쿠바 미뇨의 특별한 만남. 지금 이 시간 청춘 시나위와 함께한 노래가 쿠바인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오래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소리를 지켜가고 있는 4명의 국악 청춘들. 전통에 갇힌 국악이 아닌 시대와 소통하는 국악

0: 을 만나기 위해 청춘들은 쿠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박 15일 동안 쿠바의 거리를 수놓았던 우리 소리의 향연.
1: 딜리시오소 fino
2: un tutto rango
1: verdaderamente un placer delicato
2: sì.
3: Encontrarlo aquí en esta plaza tan bonita en Cuba. Yo vengo de España.
4: Que tocan la música tradicional coreana, me parece una música bien interesante, bien rítmica y bien fresca.
5: A mí me emocionó mucho ver la cultura coreana. Y
6: something new for us, for the Cuban people. I mean, I have never heard about Korea and her culture, so really, it was really, really beautiful.
7: Espectacular. Buenísimo. Bueno. Muy bonito. Quiero que se repita otro día.
0: 매혹의 땅을 매혹시킨 대한민국의 음악. 춤과 음악의 나라를 춤추게 한 우리의 가라. 조금은 대담하고 조금은 무모했던 국악 청춘들의 열혈 도전기. 청춘 신화위의 여정은 끝나지만 세계를 향한 국악 청춘들의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0: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1: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용왕님.
0: 이게 다 자라 너 때문이다. 네가 토끼에게 속아서 간을 못 배우는 바람에.
2: 아니, 가슴이 답답한데 왜 간 탓을 하십니까? 간은 건강하시잖아요. 솔직히 즐겨보시던 판소리 명창 경연이 끝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0: 판소리 명창 경연대 왜?
1: 용왕님의 병증은 정신적인 부분이라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 하나 보시면 나을 수 있을 텐데.
0: 옳거니! 그 연말이 맞다!
2: 그럼 뭐합니까? 우리 바다엔 명창은커녕 온통 음치들 뿐인데.
0: 어쩔 수 없구나, 자라야. 네가 판소리 공연을 하는 수밖에.
2: 제가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1: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느냐? 배우면 되지.
2: 누구한테 배워요?
1: 판소리 명창 1등한테. 그 이리한 토끼, 네가 잘하는 그 토끼지.
2: 그게 아는 겁니까? 제가 간 빼오려다가 당한 사이잖아요.
1: 됐다.
2: 아니, 되게 뭐가 돼요?
1: 자라야, 너에게 하루를 주마.
2: 하루요?
0: 또 가슴이 아프구나.
1: 뭐라는가? 하루빨리 판소리를 배우지 않고.
0: 자라야, 너의 충성심을 기대하마.
3: 자라는?
2: 토끼야, 잠깐만!
3: 너 아직도 내 간을 탐내는 거야?
2: 그게 아니라!
3: 너네 용왕한테 전해! 간이 아프면 운동을 하시라고!

0: 내 말 좀 들어봐.
1: 이제 밤도 됐으니 가라 좀.
0: 나 너한테 판소리 배울 때까지 못 가.
1: 어이, 판소리? 갑자기 판소리 얘기는 뭐야?
0: 용왕님이 이번엔 가슴 답답증이 오셨는데 의원 말이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을 보면 나을 수 있대.
1: 그래서 나보고 공연을 해달라고?
0: 아니, 나한테 하래. 너한테 판소리를 배워서 그것도 하루 만에.
1: 울지 마. 내가 가르쳐줄게, 판소리.
0: 진짜? 고마워, 토끼야. 이 은혜 꼭 갚을게.
1: 시간이 없으니 기초만 배우자. 판소리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알지?
0: 그게 뭔데?
1: 소리, 발림, 안일이.
0: 소리, 발림, 안일이. 이게 뭔데?
1: 북치는 고수, 노래하는 소리꾼.
0: 어?

0: 어떡해. 판소리 사면서 익히는 데만 하루를 다 써버렸어.
1: 아니, 넌 충분히 잘했어. 날 믿고 무대에 올라도 돼.
0: 고마워, 토끼야.
1: 아니, 넌 충분히 잘했어. 날 믿고 무대에 올라도 돼.
2: 그래, 해보자.

0: 벌써?
1: 자라야, 하루 만에 판소리 3요소를 익힌 것도 모자라 용궁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네 소리 덕분에 내 가슴 답답증이 다 나았다. 고맙구나.
0: 황공하옵니다.
1: 자라야, 토끼에게 더 배워 이기에서 우승해 보거라.
0: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 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들어본다.
1: 대체
2: 한번 놀아 보는 뒤
3: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4: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5: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3: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

0: 일필휘지. 여기 그림은 덧칠이라고 하는데 서예는 덧칠이 없거든요. 한번 획을 벗으면 별로 끝이거든요.
1: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타고난 게 운명이라고 그러면, 운명은 이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0: 손이죠, 그냥 손. 탈 수 있는 게 많은 손.

저는 수묵그렇기를 하고 있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 작업을 하다가 누드그렇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서예하고 그 서양의 그렇기를 접목한 그 수묵그렇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는 거 보면 막 썩썩썩썩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봤더니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에 조그만 뭔가 비틀어져도 작품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업도 하고 그런 거지. 서예를 안 했으면 이런 작업을 못 하거든요.

이게 당시에 이제 전기 점검을 하다가 보통 스위치가 그한 스위치 하나를 끄게 되면 3개가 동시에 끊어지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다가 이제 감전이 된 거죠. 22,900볼트에. 그래서 만진이 기억만 있고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힘들었죠. 안 불편한 걸 찾는 게더 빠를 거니까 숨 쉬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건할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불편했죠.

다쳤을 때 애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치기 한달반 전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한 아빠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찾았었거든요. 뭘할 건가. 근데 마침 그 둘째 애가 5살쯤 됐을 땐가 그림을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가져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새 그림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뭔가는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양팔이 없다 보면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처음에는 이제 그 화실에 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뼈아내하고 생각한 게 사군자는 먹 하나입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아는 이제 여태명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군자 좀 배우겠다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모든 게다 힘들었어요. 붓 잡는 자체도 이 갈고리하고 붓하고 다 같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잡게 되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도 뚫어서 하고 그리고 또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고 더 낮아야 되거든요. 더 낮은 데다 하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막 몸살 나고 막 코피까지 났었거든요.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손 모양 같은 걸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 별로. 근데 이제 이 갈고리는 훨씬 그보다 뭔가를 할수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 갈고리로 바꿨죠.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괜찮아. 몸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수영을 해버려도 몸이. 손이죠, 그냥 손. 할수 있는 게 많은 손. 그러니까 양팔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게 많은데,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누더크렇게 한다고 이제 해서 갔었는데 그 누더크렇게를 봤더니 누더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막 산수도 보이고 막 다양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포즈에 따라서 아 이걸 나는 서해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해 기법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움직이는 거를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보이게 되면 그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누드 모델에서 스포츠로 돌아갈 계기가 일본에서 나간 올림픽 때 미셸 쿼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 선수였는데 그 사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포즈를 그려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사람을 그리다가 김연아가 나와서 2009년인가 그때 뭐 세계선수권 대회인가 우승하면서 절창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연아를 그리기 시작했죠.

움직이는 거니까 멈춰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캡처라든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손 있는 사람 손을 하면 쉬운데 전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순간 놓쳐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도 평창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김연아의 그 블루 층과 그걸 그려가지고 실사단한테 보여줘가지고 실사단들이 상당히 감동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다가 펼쳐놓고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가고 한 시간이 넘게 거기 있더라고요. 휴식도 안 하고. 그렇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 김진선 강원 도지사님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게 내가 엄청 역할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현대미술관에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김태정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가장 한국의 전통 그 공연. 현대미술관에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김태정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가장 한국의 전통 그 공연, 그다음에 한국 사람, 한글 이렇게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작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정동극장에 그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몸짓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제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 뭐 야구, 아이스 댄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것도 하고 또 춤 같은 것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극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그리게 됐죠.

이 자전거라는 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절실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식들한테 그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일상이고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을 했었죠.

0: 작품을 한 작품들이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했는데 작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좋아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1: 석청화백님은 국내의 의수화가 1호라는 타이틀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화백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안점은 정중동의 미학, 침묵, 그리고 하나의 절제된 조용한 깊이감을 보여줬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가 갖는 역동성, 생동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자연이 지닌 본질의 침묵에 대한 깊이, 또 미학적 담론에 대한 해석,

하나는 이제 스펠로라는 곳에서 꽃축제가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성당까지 가는 길을 꽃잎을 따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 주교님이 그걸 밟고 성당까지 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다양한 이제 색깔의 꽃잎으로 다양한 모양이 만드는 게 한번 색깔도 해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축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본 게 아니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축제를.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봤더니 거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 아우성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막 전해져가지고, 아, 굳이 사지를 다 그릴 필요가 없지, 머리만 그리더라도 뭔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걸 이제 그때 해서 작업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작업한 게 지금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이제 치유를 이제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때는 뭐 치료제도 없고 그냥 암담한 상태였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번지는 거 계속 번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도 되고 병원도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한 것이죠.

제가 다쳤을 때 30살이어서 30년을, 그러니까 손 있는 30년, 손 없는 30년을 이제 보냈었는데, 6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뒤를 봐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손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쳤어,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사실이잖아요. 옛날 괜찮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가. 그러니까 현재의 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할 것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약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아무 움직이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수용을 하고 할 걸 찾다 보면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의 삶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현재의 삶.
1: 현재의 삶이 이제 그 양손이 없는 거는 상당히 단점이 되는데 그 양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때 보게 되면 온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몸을 움직이러 나온 선하고 이제 팔이 있을 때 그 깔짝깔짝 하는 선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는 단점이지만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몸을 움직이는 이제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작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것보다도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저는 예술이 생활인 석창우 작가입니다.

어떤 문제점을 알아차리더라도 그것을 인식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인식만 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단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도 자신에게서 많은 것을 바꾸고 싶다면 많은 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수용적인 자세로 접근한다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산소를 운반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 몸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혈액순환에 좋은 스타코나산화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한 세 뼘 정도 조금은 넓게 벌린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반듯하게 필 수 있으면 펴도록 노력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올 때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척추 마사지 하듯이

복부를 자극해 복부 기관에 힘이 생기게 하는 초승달 자세와 말라사나입니다. 초승달 자세는 복부 근육 강화와 함께 옆구리와 겨드랑이의 군살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 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겨드랑이가 위로 쭉 펼쳐질 수 있게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밀면서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이때 왼쪽 발 바닥을 꾹 눌러주면서 왼쪽 측면을 천천히 밀어내고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몸은 왼쪽으로 양손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이때 나의 왼쪽 가슴이 하늘 위로 비추면 비출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한 번에 많이 내려간다기보다는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슴을 하늘 위로 조금씩 조금씩 비출수록 효과적입니다. 오른발 지탱하면서 오른쪽 골반부터 측면을 열어줍니다. 하나,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꿈치로 양 무릎 안쪽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안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하타아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하타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리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강남 두견은 조정지 망제라. 강남 백조들이 점거를 허겄다.
1: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멀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0: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날을 받아줄 것이니 그날 나가거라.
1: 삼동을 다 지내고 준삼월이 방장 커날 흥보 제비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데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0: 놀아.
1: 한번 놀아 보는 뒤
2: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3: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4: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2: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동은
2: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근로장려금 신청하셨어요?
2: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1: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당연한 혜택입니다.
3: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1: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